0: 드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투테 가운데 도라벨라의 아리아 사랑은 작은 도둑, 메조소프라노 세실리아 바르톨리의 노래와 조르지 피셔가 주연한 빈 카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몸도 마음도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하루의 리듬이 흔들리죠. 그럴수록 너무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내 몸의 속도를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만요. 그 날씨를 또 통과하는 방식은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 오늘은 완벽하게 해내는 하루보다 무사히 보송하게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하루를 목표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숨이 턱 막히는 장마, 내 몸 먼저 살피고 조금 덜 무리하며 무탈하고 평안한 날들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본 아침입니다. 고민 필요 없이 양우산이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양우산,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는 그런 아주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좀 약간 각막이 약해서 빛이 조금만 쐬도 눈이 굉장히 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수품인데요. 요즘은 우산과 선글라스를 항상 같이 챙겨 나온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요하네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섹스 클라비쉬 튀케, 작품 번호 118 가운데 우리가 주로 두 번째 인터메초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로만체, 로망스 F장조를 보내드렸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다운언더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 앨범 비너 리더와 함께하고 있죠. 아, 정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요즘 이 비 내리는 스타일이 약간 동남아 우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짧게 퍼붓다가 또 잠깐 그치고 또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국지성 집중 호흡 패턴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비가 오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레오 레페이 미라보 다리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폰 오터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 단날 들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네요. 레오 페레의 미라보 다리 보내드렸습니다. 뽕 미라보. 아네소 피퍼노터의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752번이며 정우님 안녕하세요. 아들은 비가 오면 어김없이 버스 안에다 우산을 두고 내립니다. 진짜 우산을 손에 묶어둘 수도 없고요. 오늘도 엄마 오늘 우산과 같이 퇴근할게요 했지만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안 믿어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우산은 잃어버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산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특히 비가 계속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내렸다 갰다 할 때는 딱 접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비가 살짝 멎어 있으면은 딱 놓고 나오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한번 또 본인이 꼭 우산과 함께 퇴근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가끔은 잔인한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노지 감귤을 선물 받았다. 아주 맛있었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연락해 한 상자로 주문했다. 상자가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허겁지겁 포장을 뜯고 야무지게 귤을 까먹었다. 손이 샛노랗게 바뀔 때까지. 귤 이거 맛 갔다 갔어. 며칠이나 지났을까. 쌓아뒀던 귤들이 금세 단맛과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씩 껍질을 까본다. 상한 부위,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만 살려서 모았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바구니에 모인 녀석들이다. 안타깝다. 타이밍을 놓쳐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한 친구들이여. 맛이 갔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 친구들에게도 귀가 있다면 귀를 가려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녀석들이 다시 맛 돌아왔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 이 녀석들을 데리고 귤 잼을 만들어야겠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었다. 하나로는 온전치 못했던 귤들은 함께하니 맛있는 잼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 완전한 부활이었다. 누가 인생을 타이밍이라고 했던가. 인생은 메이킹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다. 완성된 잼을 요거트에 넣고 휘저어 먹으며 혼자 끄덕였다. 맛있게 먹는 레시피. 1. 몸에는 좋은데 호불호가 있으니 개인 취향에 따라 뜯으셔도 돼요. 2. 놀라지 마세요. 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귤과 설탕을 1:1 비율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3. 핸드믹서로 쉐킷 갈아주세요. 4. 과일 알맹이가 씹히는 것이 좋다면 적당히, 씹히는 게 싫다면 오랫동안 갈아주세요. 주스처럼 묽어질 때까지. 5. 이제 갈아준 귤을 냄비에 넣고 과즙이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30분간 잘 끓이고 졸여주세요. 작은 팁 하나,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6. 시럽 정도의 점성이 되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7. 끝. 맛나게 먹어주세요.

에드바드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작품 번호 40 가운데 프렐리우디움 보내드렸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교텐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레이의 글, 일러스트레이터 김전희의 그림이 있는 책 난 힘들 때 숟가락을 들어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보다 오늘 글에 나온 인생은 메이킹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 내 의지가 아닐 때도 많으니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마다 뭐 좀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빛나는 사람도 있죠. 흐물흐물해진 귤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잼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요. 지금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레시피를 써내려갈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나무 그늘이며 어느 수필에서 우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린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덜 구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우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린 사람 뭔가 야무지고 단단할 것 같은데 좀 정이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우산도 좀 잃어버리고 그래야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 잃어버린 우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가수 이적 씨가 쓴 지문사냥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 단편들을 묶어서 쓴 산문집인데 약간 뭐랄까요? 판타스틱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재밌게 환상적으로 엮은 그런 글들이었는데 그 안에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라는 짧은 단편 산문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잃어버려진 우산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아주 환상적으로 읽었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리베스 라이트 듣겠습니다.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음원은 우리 봄소리 씨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 방문했을 때 저와 함께 라이브로 연주했던 음원이었습니다. 아당창고에서 살짝 꺼내서 들려드렸어요. 그레이스님이 사랑의 슬픔인데 이리 까불어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슬픔이라는 번역이 좀 뭔가 정말 슬프게 들지만 이게 뭐 실연의 슬픔 이런 게 아니라 리베스 라이트, 약간 사랑의 안타까움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약간 무표정 하나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요 정도의 슬픔이니까 슬픔이 아니라 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봄비향기님이 제가 선글라스 얘기했더니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그렇게 자주 쓰시는 사연이 있었군요. 정원님 망막은 소중하니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사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종종 쓰고요. 실내에서도 쓰는데 그게 무슨 뭐 왕자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망막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빛이 들어와도 한 2, 3분 지나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선글라스 낀 제 모습을 보면 흉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에머리시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부인 그래핀 마리차 1막에 나오는 아리아 Venus am Fiat grüß mir mein Wien입니다. 우리말로는 저녁이 되면 나의 비인의 안부를 전해다오 라고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는 빈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해질 무렵이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그리움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빈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왈츠라기보다는 고향을 향한 애틋한 편지처럼 그렇게 들리는 곡입니다. 뭐 저도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아시죠? 제가 빈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는 거, 고향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너 리더를 전곡 들을 때마다 이 순서만 오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또 막 설렘이 오거든요. 아 정말 제가 그 도시를 사랑하나 봐요. 저녁 무렵이면 특히나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참 빈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노을이 내려앉던 거리나 카페 불빛 이렇게 친구들과 나누던 그런 대화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 노래를 좋아하는 비너 리더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추억 때문이겠죠. 자, 에머리시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부인 가운데 Venus am Fiat grüß mir mein Wien 저녁이 되면 나의 비인의 안부를 전해다오를 프리츠 분 덜리히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Now Fritz Wunderlich 앨범 Wiener Lieder. 와, 오늘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냥 평범한 윈 왈츠나 윈 리더와는 약간 다른 그런 음악이었는데 참 좋았죠.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부인, 1막에 나오는 베네스 암드비아트 그루스미어 마인 윈, 저녁이 되면 나의 윈의 안부를 전해다오. 노래를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실 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가 폴크스 오퍼가 이렇게 조금 뭔가 대중적인 오페라, 네, 오페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폭스호퍼는 제가 살던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있는 오페라 극장이었었는데 좀 작고요. 거기는 훨씬 더 저렴해요, 오페라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폭스호퍼 오케스트라가 이 앨범에 반주를 맡았다는 것도 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빈의 대중들과 더 가까운, 일반 시민들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박용호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처음 신청하는 신청곡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신청하셨는데 청곡 함께 듣죠. 마침 굉장히 좋은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라둘루프의 피아노 그리고 우리 세가리 주현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회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라돌루프의 피아노와 유리 세가리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용호 님이 야당에서 처음 청하는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덕분에 우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0481, 0481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구노의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그리고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은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048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작가님이 경연곡으로 연주했던 구스타프 랑의 꽃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청해 오셨습니다. 구스타프 랑의 꽃노래를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곡 듣고 우리는 2부에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강서구 시 강서구 곡 내 마음은 왈츠 소프라노 강혜정과 바리톤 송기창의 이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40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비오는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비엔나의 감성에 아름다웠던 도시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곳을 걸었던 추억이 꿈만 같아서 다시 꼭 가고 싶네요. 예전에 짝꿍 친구와 본 영화 엘비라 마디간 속 모차르트 협주곡은 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음악이에요. 클래식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생활 속 음악으로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동탄에 사는 친구도 출근길에 같은 방송 듣는다며 서로 깜짝 놀라곤 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늘 응원 보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또 소식 나눠주시니까 아주 아주 기쁘고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모차르트 그것도 우리 청취자분의 신청곡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하셨어요. 겨자나무님은 모차르트 협주곡 21번 들을 때마다 감동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 곡은 죽을 때까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곡일 거예요. 와, 진한 애정을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각자 이렇게 내 마음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곡이다 말할 수 있는 곡이 한 곡씩 있으시겠죠? 또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골뱅이,
1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아드리앙 페루시옹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숲속의 밤노래,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이수민의 비올라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뷰유땅의 엘레지 F단조를 비롯해서 브람스, 칼리보다, 샤르벤카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연주하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월드클래스 성악가 시리즈 무대로 소프라노 김효영, 테너 이기엽, 바리톤 박사무엘이 함께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제이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인터메초 간주곡을 야누스 발렌티의 플룻과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아당의 엿장수님이 아당의 광고가 필요하긴 해요. 최면 걸린 듯 음악에 푹 빠져있다가 CM송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 빠져있으면 정거장도 지나치고 냄비 태우고 그럴 텐데 하셨어요. 아, 너무 재미나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도 CM송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죠. 그래, 한 번씩. 근데 오후쯤에 저도 모르게 CM송을 흥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아당님들도 그러신가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이 맥라이언 여배우의 그 귀여움에 녹아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사진 보니까 참 세월을 비켜가진 못하셨더라고요. 자, 그 영화에 나왔던 It Had To Be You 이 노래를 킹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킹싱어즈의 이 하모니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하고 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런데 It Had To Be You 보내드렸습니다. 킹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그 우리 CBS의 광고음악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네요. 저도 오후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CBS의 광고 음악이 나면 귀가 번쩍 돼서 여기 CBS 들으시는구나 광고 음악으로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우리 CBS CM송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CM송 한번 얘기해봐도 재미있겠어요. 저는 제일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그 서울의 중심대학교 노래거든요. 아, 언제 한번 그 선율을 테마로 변주곡을 작곡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있고 안에 남아서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참 많은 걸 데려갑니다. 사람도, 계절도, 젊음도. 하지만 쌓이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몰랐던 걸 나중에 알게 해주고 그때는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줍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쌓여온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해서 8년 동안 매년 이어졌던 공연, 그리고 어느 날 멈추고 12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공연,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공연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라는 게 사실 좀 외로운 자리입니다. 피아노는 선율도 화성도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굳이 반주자나 협연자 같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운명입니다. 그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 완전함이 참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늘 혼자 건반 앞에 앉아 음악을 만들고 혼자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문득 뼛속까지 시리도록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은 그런 저에게 드물게 찾아온 혼자가 아닌 무대였습니다. 다른 악기를 하는, 심지어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간 시간. 늘 혼자였던 저에게는 그게 참 큰 위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공연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저에게 음악은 거의 종교와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 어떤 것도 음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음악은 여전히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에게서 태어나 사람에게 가닿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착에 가까웠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무대에서의 연주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 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좋은 인연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있더군요. 좋은 인연도 결국은 시간을 들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빈틈없는 연주가 완벽한 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숨막히게 완벽한 연주보다 빈틈마저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음악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됐죠. 올해 12년 동안 멈춰있던 공연 김장원과 친구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공연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음악을 바라보는 마음도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또 김장원이라는 사람도 조금씩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음악을 나누는 기쁨, 그 마음 하나만은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올 여름의 끝자락, 좋은 계절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다시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떤 시간은 우리 안에 오래 남아 다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공연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flat 장조 도시번호 929 가운데 2악장 보내드렸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송영훈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음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원과 친구들 2013년 공연의 라이브 음원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처음 시작한 게 그러니까 2006년이었네요. 정말 특별한 공연이었어요. 제가 뭐 사실은 어떤 편성으로 짜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이번에 같이 할래? 이렇게 이야기 나온 친구들을 그냥 다 긁어 모아서 무대를 만들면서 뭐 편성에 안 맞으면은 뭐 편성에 맞는 곡을 뭐 편곡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던, 해마다 저한테 큰 즐거움을 줬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어느 날 멈추게 됐고 12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한 해 두 해만 쉬자 하고서 잠깐 쉬었던 것이 12년이나 쉬었습니다. 올해 9월 9일에 다시 한번 이 공연을 하는데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소개된 분들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팬님이 또 깨알 같은 정보 주셨어요. 이 슈베르트가 이 곡을 성공해서 좀 머니가 좀 들어와서 그동안 신세졌던 친구들에게 한턱 쏜 곡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곡이 대성공을 거둔 곡이죠. 특히 이 악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이 또 영화에서도 쓰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2악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악장, 4악장까지 다 주옥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곡, 2악장도 이번 김정은과 친구들에서 연주가 됩니다. 이 곡은 제가 다시 한번 연주를 하고 싶었던 게 그 김정은과 친구들 공연을 8번 하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클라라 주미 씨와 영훈 씨와 함께 이거 연주했을 때 아마 마지막 공연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개하면서 이 곡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571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또 우리 아당 창고에 있는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음원 퍼펙트 심포니를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Perfect Symphony, 에드 시런의 곡이죠. 방금 들으신 음원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라이브로 노래한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음원으로 보내드렸고요. 5712번님이 요 음원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는 이때 아마 그렇죠? 제가 지훈 씨에게 스페셜 DJ를 부탁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라서 이 라이브하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아 방송으로 들으면서 이야 라이브인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노래를 할 수가 있나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깨알 자랑을 하자면 CBS의 이 음향이 참 좋아요. 정말 이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원들이 아주 퀄리티가 좋아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도 와서 녹음하고 라이브 음원으로 연주하고 간 후에 나중에 음원 들은 다음에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당창고에 아주 보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초 판당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롤프 레슬리반트의 기타, 그리고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세르트 나스용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를 롤프 레슬리반트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아, 도리스 아바리지언 르콩세드 나스 형이 함께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655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어제부터 주유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인천 네, 어머님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로 한가운데 서버렸네요. 출근길에 차들도 많은 데다 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 쓰고 도로 한가운데서 수신호 중입니다. 출근길에 면목이 없네요.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고 한참 후에야 주유소를 가는 못된 습관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유,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더 가지겠지 하다가 결국 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리셨군요. 비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오늘 교훈은 확실하네요. 경고등은 조명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 이제 경고등은 깜빡이면 꼭 바로 연료를 채워두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

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2: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으로 90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샤를 뮌시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고로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 앞에 아이의 기억을 갖고 아이를 꼭 빼닮은 로봇이 찾아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 이야기인데요. 어린 왕자의 상자 속의 양 일화처럼 로봇 카케루는 이내 어른들의 바람을 투영하는 상자가 돼요. 아이에 대한 그리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바람. 하지만 엄마 오토네는 결국 내가 상자 속의 양이었구나 고백하죠. 마치 상자 속의 양처럼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죄책감과 슬픔, 원망이 뒤엉킨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카케루와의 관계도 새로워지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자 안엔 어떤 양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자,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나만의 상자를 벗어나 한 걸음 내딛길 응원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첫 곡은 상자 속의 양 중에서 들었는데요. 오, OST가 참 좋네요. 그쵸, 여러분? 첼로 소리가 참 좋았죠? 플래그먼트 제로, 그리고 이어서 플래그먼트 1까지 트랙 두 개, 짧은 두 곡을 같이 이어서 들었습니다. 영화 상자 속의 양. 네. 아까 어떤 분이 나만의 상자 속의 양 어렵네요. 이상민 님이 그러셨어요. 나만의 상자 속의 양. 그냥 내가 담고 있는 내 마음의 바람,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요. 네. 상자 속의 양 영화 많은 걸 담고 있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꼭 닮은 AI 로봇이 일상이 된 미래도 궁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과 얼굴을 고스란히 담은 존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된다면 어떨까? 또 나를 가둔 상자는 무엇일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아직 생각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오프닝 듣고 또 후토크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있으시다면 또 더 잘 설명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주말 치는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도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문자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파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혹시 왈츠 출 줄 알아요? 저 요즘 교양체육 시간에 배우거든요.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하나, 앞으로, 둘, 셋, 뒤로요. 하나, 둘, 셋.

네, 번지점프하다 대사와 함께 들었던 노을진 해변에서 서툴게 추던 왈츠. 이 장면 이 곡은 여러 번 들려들었는데 언제 들어도 참 좋고 풋풋하죠. 번지점프를 하다 중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이었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파일벨의 캐논을 조지 윈스턴이 연주한 캐논 반주곡이었습니다. 창자 속의 양으로 시작했는데 라큐님, AI로 만든 고 신해철님 라디오를 들어봤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듣다 보니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좋아하던 DJ도 이런데 전 자녀를 그렇게 다시 만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아빠가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 저는 영화를 다 보지 못했는데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좀 일어나는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영화 김태훈 감독의 원더랜드도 생각나죠. 여기서는 고인이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로봇은 아니고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삶을 이어나가는 것 같은 설정인데 이때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엄청 그리운 사람을 잃어보긴 했지만 그것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막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사무치게 막 그 그리운 그런 사람을 잃어보지 않아서 아 막상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저희 엄마라든가 저희 고향이 우리라든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약간 한 번쯤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풀그림님 안녕하세요. 풀그림 추측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량진은 잠깐 소강 상태라 한강 러닝하며 들어요. 부지런하셔라. 목동도 소강 그쳤네요. 와 요짬에 러닝이라. 요짬에 러닝이라. 전 요짬이라면 제 집 앞에 잔디가 있으면 잽싸게 잔디를 한번 깎아보고 싶네요. 추록향기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3732님. 일요일에 가평에 캠핑 가서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모기와의 다툼마저 힐링되는 캠핑했어요. 강희님 목소리는 언제나 감성적이네요. 좋은 음악도 하셨네요. 그렇다면 노래 더 들을까요? 졸업. 사이먼 앤 가펑클,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어서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존 덴버의 애니스송 준비했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윤진님 신청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 엔딩곡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어요. I knew it, I knew you. 어릴 적 친구인 장난감들, 특히 카우걸 제시와 스토리가 담긴 따뜻한 곡입니다. 이 장면 나올 때 눈물을 흘렸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7112님도 토이스토리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의 한 페이지 같은 작품입니다. 아, 그러셔서 더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6398님,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토이스토리 1을 보여준 후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봤어요. 그 후 우리 가족 영화가 된 이후로도 토이스토리 이후로 토이스토리 반가워요. 와, 토이스토리 얘기가 진짜 많이 올랐네. 4833님, 개봉날 보고 왔어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토이스토리. 특히나 새로운 장난감 릴리패드 목소리가 최영웅과 인연 있는 패스트라이브즈 그레타리 목소리여서 더 반가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 I knew it, I knew you 전에 들으셨던 곡은 남자친구의 결혼식 애니스송이었고요. 그 애니스송 이 한쪽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헬륨가스 마신 하객들이 애니스송을 부르며 화음을 맞추고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참 귀여운 장면이었네요. 그쵸? 오, 오늘 문자가 좋은 게 많아요.

나서 네, 많이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네, 바위나리님, 강디 영사배 김태경 교수님과의 만남 정말 모든 대화를 끄덕이며 봤어요. 특히 나는 나고 너는 너. 그 채널을 보지 않은 분들 이기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50이 넘은 분들은 이해 완료될걸요. 날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유익했어요. 오늘도 지치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요새 그런 피드백 많이 받아요. 영사배 좋다고. 뿌듯합니다.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확실히 경험이 많고 또 뭐 실경험이 아니라도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본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카르페디엠님은 주말에 아들이랑 눈동자 보고 오셨다고. 엄청 무서운 공포영화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하시고 4833님은 마티스프림 보고 오셨대요. 네, 주인공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였는데 마지막에 어느새 그를 응원하고 있었대요. 오, 솔깃하네요. 티모시 살람의 연기가 최고 최고 최고였대요. 오? 네, 그 연기력으로 149분이 짧게 느껴졌대요. 오, 이분 이거 엄청 홍보되는데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OST들이 너무 좋았대요. 기회될 때 한 곡 부탁드린다고. 고독한 대식가님도 추천해 주셨어요. 티모시 살람의가 박찬호보다 말 많은 투머치 토커로 나오더라고요. 영화 보러 바로 탁구장으로 달려갔어요. 마티스프림 OST 중에서 포레버 영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쵸? 듣겠습니다.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참, 아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예고를 안 해드려서. 내일 나오실 분은 장항정 감독님이신데요. 아마 엄청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장항준 감독님, 뭐 국민 호감 감독님이잖아요. 재미있으시면서 또 그 어른, 네. 어른 영화 감독으로서의 우리에게 재밌는 그 영화 얘기도 들려주시고 사랑 얘기도 해주는데 되게 참 좋았어요. 재밌고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6시 반 업로드 됩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중에서 마이클 잭슨 휴먼 네이처였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이에요. 애니메이션 다윗 예매권 드립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며 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웅장한 스케일, 또 박보검, 장광, 차지연 배우의 한국어 더빙도 화제네요. 아, 부럽다. 네. 근데 이 더빙 때문에라도 더 기대가 되네요. 박보검의 다윗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다윗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60년대 후반인, 60대 후반인데 노래 듣다 보니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하셨네요. 겨자나무님. 감사합니다. 한양을 꿈꾸면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차를 세우게 합니다. 저는 지금 7번 국도 여행 중입니다. 들려주신 음악과 바다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네요. 원더머님은 트레킹 가셨다고. 밀라노에서 시차 때문에 이태리 돌로미티 트레킹 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듣고 있어요. 다정한 목소리와 음악이 정겹네요 하셨고 우유맘님은 칠순여행 중이시라고 강원도로 가족여행 간다고 장마여서 비 온다는데 갈수록 비가 그치네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강정순 여사님 하셨네요. 칠순여행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벌써 끝곡이네요. 네, 이번 주도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햄넷 중에서 온더 네이처 북 데일라이트 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날씨 확인하려고 창밖을 올려다보던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하늘빛이 흐리고 어둡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 하늘빛 말고 내 낮빛은 어때 보여?

궂은 날씨에 다들 마음부터 굳은 건 아닌지 안부를 전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하는 거 없이 막 괜히 더 피곤하게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서글퍼하지 말고 내 마음 내가 알아주면 됩니다. 굳었어요? 내가 풀어주면 돼요. 햇볕 같은 노래들이 스며들면 우리의 낮빛도 덩달아 밝아지려나요? 슬쩍슬쩍 거울 보면서 내 낮빛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0: 박혜경 주문을 걸어로 꿉꾸. 반날씨에 어떻게 괜찮아요? 한 달 넘게 앓던 감기가 2주 잠잠하더니 또 찾아. 아이고 2336님.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감기를 한번 앓을 때 그냥 제대로 끊어놔야지. 아 이제 괜찮다 싶어서 남은 약 안 먹고, 아우 지겹다 이제 약 먹는 것도 지겨워 다 났어 이러면은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삼계탕 먹고요 동네 공원 왔어요. 나는 내가 돌봐야죠. 그래요. 여름 감기가 진짜 무섭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잘 돌봐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와이프. 이거 얘기해도 돼요? 7260님? 와이프 말까지는 제가 그거는 인정. 우리가 좀 이제 험상궂을 때가 있지요. 근데 이거 말 나 책임 못 진다. 7260님. 와이프 얼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휘성 레인드랍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에픽하이가 유명한 비 노래가 많네. 윤하 씨랑은 이렇게 비 노래를 항상 함께 하시나 봐요. 그럼 나도 윤하 씨랑 비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다. 잘 될래나? 1957님, 제가 하는 일은 물건이 젖으면 안 되는 거라. 아, 이런 일들 정말. 진짜 비 오면 별론데 어제 부모님도 와 56년 만에 처음으로 들깨를 심고 오니 오늘의 비는 내가 심은 것이다. 고마운 비입니다. 사람 마음이 이래요. 오늘의 비는 내가, 오늘의 들깨는 내가 심은 것이다. 아니, 나 뭐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이 비가 그 비예요? 아니면 들깨에 뭐 어떤 씨앗을 비라 하나? 뭐지? 들깨 심고 오니, 1957님, 제가, 해석 능력이 안 되네요. 이거, 뭔 말인지, 좀 보내주세요. 오늘의 비는 내가 심은 것이다.

퇴비? 그런 것도 퇴비를 심진 않잖아. 뿌리잖아. 7139님 4인 가족 완전체로 오늘부터 사흘간 강원도 정선으로 여름휴가 갑니다. 지금은 강릉 주문진 어시장 여기는 햇볕이 쨍. 이럴 때 보면 또 우리나라가 넓다니까. 날씨 좋네요. 올 땐 빗속 뚫고 왔는데 말이죠. 세 남자와 한 여자 잘 놀다 갈게요. 잘 놀려고 하다가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렇게 각자 조금 즐기더라도 너무 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여행이 될 거라고 믿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322나님이 군대 간 아들 드디어 일병 휴가 3박 4일 나오는데 된장찌개 끓이고 불고기에 잡채. 아우 맛있겠다. 요거 아들이 많이 많이 먹고 집 나가서 이제 안 온다. 친구들이랑 논다고. 왜냐하면 그는 하이보이니까. 뉴진스의 노래 듣고요. 트와이스 TT.

0: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580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카니발 그땐 그랬지 15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590님이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참 징하게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맴짓이지만 이번 시험은 제발 미끄러져라 하고 뭐요? 언니? 어머니 친어머니십니까? 예. 아, 첫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서 당황했는데 둘째 날은 제대로 미끄러졌어요. 오, 예.
1: 잠깐 어머니 왜 이러시죠?
0: 딸아이 말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점수를 알았으니 다음엔 공부를 해보겠...
1: 아, 이 어떤 뻔뻔함에 질리셨구나.
0: 아, 이 마음 얼마나 갈지. 정말 자식은 제 맘대로 안 돼요.
1: 어, 그럼요. 그녀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로서 이런 말 하기가 그러는데 뭐래 이게 연구 결과가 있는지 떠도는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아이들의 그 지능이나 공부 머리가 엄마를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저기 그거 연구한 교수님 계시면은 글 좀 써주세요. 확실한 건지. 아니 우리가 낳긴 낳는데 공부머리 엄마머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평생도록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엄마는 지금 이 와중에 그럼 내 머리를 닮아서 얘가 공부를 안 하나?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겠지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그냥 뭐 지 알아 먹고 살겠죠. 예. 그래도 참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아까 농사 얘기하면서 뭐 들깨 심고 뭐 농사에 뿌듯하고 농사 봐봐요. 물론 농사도 뭐 이게 저기 날씨니 뭐니 여러 가지 뭐 병충해니 이런 게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수확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모든 일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자식 농사는 그리고 엄마 머리 닮는다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막 저명한 뭐 교수님이고 막 이런 분들의 자식들 중에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오늘 비는 내가 심었다의 뜻을 저희가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약비라는 뜻이겠죠. 농작물 심고 내리는 분은 약비 어른들 말 있죠? 말 있죠? 아, 3332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들깨 모종 심었더니 비가 와서 잘 자랄 거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8118님. 저희가 이제 어떤 논문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한다면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어요. 이승철 오직 너뿐인 나를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정동화 생각이 나.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3: 콜레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아무래도 이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공부는 타고나야 돼요. 난인증. 우리 딸 공부 못한다고 뭐라 안 해요. 지금 성인이 된 딸 보니까 공부 뭐 안 해도 다 길이 있더라고요. 홍짱님. 아, 근데 이분 말씀이 요즘의 현실에 참 씁쓸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좌찍찍 우어흥님이 공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등교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대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무조건 등교를 안 해? 지각했다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자, 1분에 몇 대? 두 대? 알았어, 20대. 파파파파파. 더블S501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나를 돌아봐. 둥글둥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정현 썸머댄스. 올댓재즈님이 비온 뒤 너무 후덥지근해서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뭐 당분간은 계속 시원한 노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지의 럼미 럼미, 시스타 쉐킷. 9780님이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제 버스는 예술의 전당을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그 수영씨가 전설의 고향과 헷갈린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MSG야 MSG. 근데 주말에 비슷한 일이 생겼네요. 정말로 예술의 고향 가요? 물어본 승객이 계셨거든요. 앞으로 수영님 말씀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면서 들을게요. 아유, 나 이렇게 말잔들 듣는 사람 좋더라. 커피 드릴게요. 내 말은 진리니라. 아니,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거 뭐 썰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택시 기사, 이게 원래는 이제 택시 썰이거든요. 택시 기사님에게, 아우, 예, 저기, 예술의 고향이 아니야. 전설의 고향. 아, 또 이번에는 약간 있구나. 예술의 고향. 이분 또, 어쨌든 새로운 거 만들어주셨네. 전설의 고향 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예예 예술의 전당 갑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주셨다는 썰이 있었는데, 이 승객은 또 이거를 또 한 번 꼬아서 예술의 고향 가요. 예술의 고향이라는 그 음악관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술이 거기서 태어났을 것만 같잖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은데, 요즘에 아파트 그 이름이가 너무너무 길고, 무슨 파르테논 신전 같이 이런 막 무슨 되게 길잖아요. 요즘 아파트들.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있는데, 아, 까먹었네. 여러분이 찾아보성. 럭셔리 곰님, 아내와 셋째, 와우. 아, 자꾸 애 낳는 얘기 나와. 나 자꾸 압박하네. 어제도 들었는데. 셋째 분만 대기 중입니다. 정말 애국자시군요. 나오는 음악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아봐요. 둘째까지는 자연주의 출산으로 고생한 스리소리 어머님. 셋째는 짧은 진통으로 순산하소서. 윤진아 사랑해 하셨어요. 아유, 어쨌든 아기와 산모가 가장 고생하는 날이니까 럭셔리 곰님은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순산. 근데 셋째쯤 되면은 힘을 주지 않아도 나온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순산하시기를. 5563님, 비가 내리고 몸도 찌뿌드드하고 일하기 싫은 월요일입니다. 점심 먹고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날이란 얘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정말 여러분. 정말 오늘, 나 진짜 오늘같이 일하기 좋은 날이 없다 하시는 분, 거짓말 말고 진실하게 한번 써봐 주세요. 정말 저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아이유의 드라마 신청해 주셨고요. 0199님의 신청곡 WV 잘 먹고 잘 사는 법.

로이킴 서울 이곳은 조용필 그래도 돼 989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후 출근이라 아침 내내 집안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더위와 장맛비에 몸까지 처지는 오후 조용필 그래도 돼 들려주시면 위안 됐나요? 오늘 일하기 좋은 날이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요! 오늘 조용하니 일하기 좋은 날입니다. 만나요님은 참 긍정적이고 멋진 분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이제 아하 이런 식으로 일하기 좋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워킹맘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남편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예요. 대딩 두 명도 집에 있어서요. 일하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육아가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막 회사 가기 싫어 뭐 이랬던 분들도 한창 막 육아할 때 회사 오면 그게 쉬는 듯한 일이 아무리 힘들다 손 쳐도 육아만큼 힘들지는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아님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일하는 게 기쁘다. 철희영이님 오늘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해요. 음악도 크게 틀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잠깐의 낮잠도 허락되고 정말 정말 오늘만 같으면 일할 맛 난다. 이런 상황은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유함. 근데 그러나 이제 나 혼자 회사를 굴렸다면 이런 자유함이 아니었겠죠. 어쩌다 한번 오는 나만 혼자 있는 사무실의 여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진희님이 일하기 좋은 날은 없고 일하기 딱 좋은 시간은 있어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덥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후부터는 힘듭니다. 저는 외부 현장 신호수예요. 아, 외부에서 계속 계실 때는 딱 새벽 시간에 잠시 선선한 느낌이 들 때는 또 해가 이제 떠서

좀 나만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기분이 좀 괜찮죠. 소개되신 분들 모두 모두 커피 드릴 테니까 일할 맛 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께 많았으면 좋겠네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686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6676님이 소나기여서 실내 탁구 치는데 예? 탁구 선수세요? 땀이 한 바가지 나오신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아, 누님보다 4살 어린 40대 직장인입니다. 누님 덕분에 스트레스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신청해요. 썬님 이수영 굿바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백색 소음은 음향이나 신호처럼 일정한 규칙 없이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진 소음인데요. 백색광 같은 모양의 주파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백색 소음 혹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죠. 하지만 FM 팝스에서 들려드리는 음악은 백색 소음.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Manic Monday, The Bangles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금아 씨. 아, 맞아요. 신경안정제. 오프닝부터 마음이 맑아지는 게 아주 습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하얀 바람님도 너무 습해요. 비도 갑자기 퍼붓다가 딱 그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막 쏟아지니까 웬만한 비는 그냥 맞고 말면 되는데 비가 갑자기 딱 폭우처럼 막 팍 오다가 금방 또 햇빛 나고 와 이게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라신님이 신경안정이 너무 잘 돼서 졸음이 오면 안 되죠. 졸음까지 책임지는 방송 FM팝스라고 그러셨어요. 아, 맞습니다. 아이리스님이 종합병원 진료받고 귀가하느라 몸과 마음의 길을 소진했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 정말 많아요. 병원에 가면 다 환자죠. 뭐 의료진하고 환자하고 밖에 없죠. 거기가. 아 물론 저 면회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음악 들으면서 소진된 기를 재충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FM팝스 들으시면은 소진된 기가 다시 채워질 겁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팝스. 여러분의 참여를 2시간 동안 내내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십니다.

0: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자, 무려 6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뭐 다 노래들이 한 2분대예요. 다 굉장히 짧습니다. 로이 오비슨의 Only the Lonely, 닐 사다카의 Oh Carol, 샘 쿡의 Wonderful World, 바비 다린의 Dream Lover, 폴랭카의 Diana, 클리피 차드의 The Young Ones까지 6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he Young Ones. 김안수진 씨가 신청하셨어요. 막내 아들이 다음 주에 군에 입대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괜히 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 있죠. 항상 어린 막내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늠름한 대한민국 군인이 되네요. 군 생활 잘하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The Young Ones 신청하셨습니다. The Young Ones는 후리지의 향기님도 신청을 해주셨고요. 폴랭카의 다이아나, 코파는 곰돌이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는 이어집니다. 맨디 모의 Only Hope, 그리고 이어서 티파니의 크르핀.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1984년의 봄. 갓 20살의 대학생이 된 저희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개강 첫날 넓은 강의실 뒷자리에서 옆에 앉았다는 가장 단순한 인연으로 저희 네 명은 그날부터 친구가 됐습니다. 저희는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던 학과의 학생회 부서에도 함께 가입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서에는 저희 네처럼 다른 과 여학생 4명이 가입한 덕분에 저희와 짝이 맞아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면서 저희 8명은 인생의 다양한 면모와 속내까지도 배울 수 있었죠.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여자아이 한 명이 학교 근처의 음악다방에서 DJ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모스만 네 명은 곧바로 그 음악다방으로 향했죠. 그곳에 갔더니 그 여자의 친구가 헤드폰을 끼고 한 손으로 신청곡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LP를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데도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우아한 척을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저희는 신청곡 쪽지에 그 당시에 인기를 얻던 팝송들을 적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때 대학생들이 자주 부르던 농민가와 해방가도 슬쩍 섞어서 적어냈습니다. 물론 친구가 그 노래들을 틀어줄 수도 없었고 그 음반들도 존재하지 않았죠. 어느새 그 친구가 맡은 시간은 다 됐고 친구는 자기가 선곡한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준다고 하면서 이 곡을 틀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이 노래가 저희 네 세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넷 모두 그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대학교 재학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했고, 저희 넷은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그 친구를 포함한 여자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는 각자의 첫사랑으로 남게 됐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그 친구가 틀어준 노래의 가사를 천천히 음미해보았습니다. 노랫말에서 이 구절을 보고 새삼 그 시절의 추억을 돌이켜보게 됐는데요. 사랑은 꺼져가는 불꽃 같은 것, 남은 것은 오직 추억뿐이네.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노래에 등장하는 저 가사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내 마음의 보석성 블루 아이즈 크라잉 인 더 레인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 순환로에서 김성수 씨가 보내주신 내 마음의 보석성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노래죠. 네 명의 친구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 너무 일찍 결혼했네요. 요즘은 서른 살 이전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드문데 대학교 다니다가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했다고 그러셨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처럼 예쁘셨던 것 같아요. 5299번으로 저는 87학번인데 저는 학교 때 학교와 음악다방에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알바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남학생들한테 꽤 인기 있었는데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추억 속에 빠졌네요. 그러셨어요. 아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레이스님은 급 김민기 쌤 생각나고요. 붕붕거리던 추억의 한때 설렘 가득했던 첫사랑 그 시절 그림이 그려집니다. 추억이 멍글멍글 그러니까요. 예, 추억이 멍글멍글합니다. 진짜 그때는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예, 고백도 못하고 빗속을 혼자서님도 저도 84학번이고 학교 앞 다방에서 DJ 했었는데 와 서클 동아리 친구들 학과 친구들

많이 오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당사자 아니세요? 당사자가 듣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스티븐 싱갈님이 아 1학년 새내기 때 맺은 삼총사 모임이 생각납니다. 신림동, 순대타운, 여의도공원, 서울랜드 등을 누비며 1학년 신입생 시절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매 연말에 한 번씩 정도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갑자기 친구 녀석들 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저도 친구들 보고 싶네요. 그때 20대 초반에 정말 많이들 돌아다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원판 사러 다녔어요. 한 달에 만 원을 용돈 받았는데 9천 원이었거든요. 저기 원판이. 원판 하나 사고 나머지는 차비도 없잖아요. 참 친구들한테 회수권 빌려가지고 다녔죠. 한 달 동안. 아 진짜.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는데 너무 고마워요. 김성수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제니스 이안의 The Other Side of the Sun, 로렌 우드의 노래 Follow.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0: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한동준의 FM 팝셋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이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일데이 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스테판 비숍의 노래 온앤온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s.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중간에 그 약간 페이드 아웃 되다가 다시 볼륨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왜 했을까? 그 쓸데없이 그걸 왜 했을까? 그게 참 들을 때마다 궁금하다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살아계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물어볼 텐데. 에버그린님이 엘비스 영화 보고 팬 됐는데 좋아하는 노래 나와요. 좋아요. 새싹입니다. 그러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박랑자님이 아 독서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음악이 좋아가지고. 아 그런 또 부작용이 좋은 음악을 계속 보내드리면은 또 그런 부작용이 있군요. 아, 소파에 누워서 독서하면서 FM 팝스 듣고 계시다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둘리 아빠님이 물리치료 받으면서 청취하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수연님이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아 선곡이 정말 말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건데요. 뭐 선곡은 그냥 여러분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1420번으로 한 달 만에 찾은 미용실에서 한동준님 목소리가 들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달 전에 왔을 때

0: 다른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제가 CBS 93.9 들어보시라고 좋은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심어놓고 갔는데 그 후로 계속 듣는다고 그러시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듣게 되면은 다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죠. 예. 정영길님은 지금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휴무인데 7호차 오는 부평 백운 한의원도 늘 동준영님 팬이시네요. 고맙습니다. 한의원 저기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아유 서건희님이 여기 조치원인데요.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그러셨어요. 오 비가 내려요? 하긴 서울도 지금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아 참 이런 날씨. 근데 이런 날씨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는 안 내리고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으니까 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황금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 웨스트라이프의 World of Our Own, 그리고 리키 마틴과 크리스티나 아귤레라가 함께 부른 Nobody Wants to be Lonely, 그리고 NSYNC의 I Want You Back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기 사자님이 여기 스페인 그라나다입니다. 오늘 날씨 38도. 어휴, 유럽이 지금 뭐 완전 찜통이라면서요? 뭐 파리건 뭐 스페인이건 하여튼 다 전부. 오전 8시인데 뜨겁긴 하지만 즐거워하는 관광객들 보면서 저도 즐겁게 여행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즐거운 여행 되셔야죠. 예. 자, 노래 계속해서 두 곡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함께 부르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리오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에 이어서 앨버트 하먼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107번으로 FM 팝스 듣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한 오후 보냅니다 하셨어요. 행복하셔야죠. FM 팝스 들으시면. 바위나리님이 해가 쨍 했다가 먹구름 몰려와서 비가 내리나 싶으면 또 개이고 습도는 엄청나고 지치자 말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요. 약간 좀 예, 그 불쾌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죠. 습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노래 들으시면서 좀 뽀송뽀송한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952번으로 비그친 시간을 이용해서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도 좀 흐리고 지금 보니 타일러가 아프시대요. 타일러 누님이 아프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바라봅니다. 아유 저도 바랍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리안 라임스의 노래 She's Got You. She's Got You. 그리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Crazy 두 곡입니다.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입니다. 러브 스토리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초록잎 사이로 까맣게 반짝이는 통통한 복분자. 요즘 한창 수확철이죠. 농부들은 이 귀한 열매가 상할까봐 발끝을 세워서 조심조심 따고요. 햇볕에 마르지 않게 그늘에다가 둔답니다. 잘 익은 복분자를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늘에 두는 과정일 거예요. 그리고 복분자만큼 우리도 그늘이 필요하겠죠. 월요일 오후 음악으로 시원한 그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월요일 오후 오늘 첫 곡은 변진섭 새들처럼이었습니다. 날이 좀 흐렸다가 지금 조금 그래도 뭐 해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하정숙 씨가 가요 속으로 예쁜 선곡들이 그늘입니다 하셨는데 예. 해는 쨍쨍하지 않지만 습도가 많아서 그래도 이런 그늘이 많이 필요한 듯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방송 여러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죠.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사무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0: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과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최용준 씨의 노래 아마도 그건,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두 곡 감상하셨어요. 강경실 씨가 평촌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무섭게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 장마철이 왔네요. 지금은요 햇살이 또 너무 뜨거워요. 맞습니다. 앞서서 그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계신 곳도 뭐 비슷한가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그늘 졌다가 살짝 해가 나왔다가 마치 비가 막 쏟아졌다가 그쳤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3858번, 지난주 남편과 제주도로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어쩔 수 없이 휴가철이라는 그 기간에 많이들 다니셔야 되잖아요. 미리 다녀오신 3858님. 잘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 좋았던 추억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힘들 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경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미조 휘파람을 부세요.

편안한 목소리죠. 한암석 씨의 밤에 떠난 여인 김보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한암석 씨 아직도라니요. 요즘에도 계속 곡 만들고 음악 작업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 가끔 보게 되는데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2번째 만남이 조금 더딘 듯한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0: 직장 이름
1: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죠.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9651번으로 주셨네요. 주말을 잘 보냈다고 생각했으나 0.5가 늘어나 있어요. 이 몸무게라는 거죠. 몸무게가 0.5. 어렵다 진짜. 좀 빼시려고 하나? 근데 0.5는 그냥 잠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돼요. 532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

남이 영원한 친구. 야, 몇십 년이 흐른 노래인데도 아, 언제 들어도 이렇게 신나는 멜로디, 예, 이 리듬 좋습니다. 870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석강 씨가 정해주신 서영은의 꿈을 꾼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667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지난해 수확한 청매실 액기스 1년간 잘 익어서 오늘 생수병 통에 3병 분리했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매실 매실 많이 드시죠. 이 더운 날, 날이 많이 더울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더워지면 꼭 챙겨 먹는 여러분들만의 필살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여름 보양식 이런 거요. 그냥 뭐 항상 얘기하는 삼계탕 뭐가 생각나나? 장어 이런 거 말고 무언가 우리 식탁에만 올라오는 기가 막힌 나만의 여름 음식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실 텐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뭐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가요 속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글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선물 20개 랜덤 선물이죠. 그리고 커피 쿠폰 10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2부까지 계속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샵 9390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체크 좀 해봐야겠어요. 홍은경 씨의 신청곡입니다. 김현식 추억 만들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리리아 김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만의 여름 보양식 이런 거 사연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작가님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씩 다 적어놓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8996번. 여름 입맛 없을 때 수박을 오이처럼 된장에 쿡 찍어서 먹어도 별미예요 라고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을 봤는데 따라해봤더니 은근 맛있어요. 수박을 된장에 찍어서 드신다. 달고 짜고 구수한 맛들이 다 어울릴 것 같은데요. 시원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커피에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 처음에 그거 생각해 봤겠어요. 근데 우연히 해봤는데 맛있으니까 그런 커피들도 있고 그런 거지. 2260번. 저희는 여름에 잡곡 많이 넣고 연잎밥을 해먹어요. 우리 집만의 영양식입니다. 아, 나만의 영양식들. 나만의 여름 보양식. 2부까지 사연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가요수로 1부 끝곡은요. 301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성모 다짐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So to you, and then it came a light to you, but you let me down.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 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김규민 옛 이야기였습니다. 439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임주빈 씨가 왜 이리 늦었냐고 그대 내게 물어오면 세월의 장난으로 이제서야 왔다고. 야, 이 가사를 살짝 적어주셨는데 정말 예전 노래들 가사 보면 절절합니다. 가슴에 확확 와닿는 드라마예요.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죠. 나만의 여름 보양식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추첨 통해서 랜덤으로 선물 20개, 커피 쿠폰 10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백조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은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임인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4년생, 85년 즈음 저는 한국상업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같이 일했던 임인숙입니다. 우리는 1983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 지점에 발령받아 일하다가 두 번째로 발령받은 광화문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인숙이는 성격이 차분하고 배려가 많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아주 착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의 애환을 서로 나누고 같이 부산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우리 둘 다 퇴직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다가 모든 연락이 끊어졌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만난 좋은 친구가 참 그립습니다. 다시 인연이 닿아서 옛날 이야기들 도란도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였습니다. 윤형주 씨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1964년생이시고요. 85년 즈음 예전 한국상업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일을 하셨던 이민숙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오은숙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2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6815번으로 남편 되시는 분을 응원하면서 사연 주셨네요. 33년간 일을 하다가 퇴직한 5학년 8반 남편. 반년 쉬더니 자격증 딴다고 오늘부터 수업 들으러 학원에 갔습니다. 졸지 말라고요? 승화 씨가 응원해 주세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예,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셨겠죠. 오늘부터 이렇게 학원에 가서 수업도 듣는 남편 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멋지십니다. 응원할게요, 항상.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거 남편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미도가 노래해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우 슬프다. 노래들이 이렇게 슬퍼요. 알리의 서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 나만의 여름 보양식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처음 듣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네요. 4765번. 요즘 제철인 바지락과 콩나물을 넣고 청양고추 두 개 넣고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아주 맛이 좋아요. 이 맛이 막 느껴지네요. 1793번 상추 물김치요. 상추 물김치. 양파를 얇게 썰어 상추와 켜켜이 쌓아서 담아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죠. 상추가 물러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추 물김치도 있고. 2182번. 저는요, 참외로 달콤 짭짤하게 무침을 합니다. 입맛 없는 더운 날, 찬 밥에 참외 무침, 우렁 된장, 아이고, 발음도 안 돼. 우렁 된장과 상추 쌈이면 기운이 싱싱해집니다. 이야, 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일이네. DJ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DJ는 내일 내시경 검사가 있어서 오늘 안 먹을 거거든요. 근데 참 괴롭네요. 마침 오늘 이렇게 음식 얘기를 꺼내서 말이죠. 아, 자,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커피 쿠폰도 보내드렸습니다. 또 소개되지 않은 분들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잘 보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런 장마철에 참 생각나는 가수이기도 하죠. 장덕수 씨가 신청하신 임종환 그냥 걸었어 띄워드립니다.

서울대 트리오의 노래 젊은 연인들. 이 노래는 김영자 씨가 신청하셨어요. 투투의 1과 2분의 1. 그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5864 뒷번호 쓰시는데 60대 중반 여자 혼자 홍천 가리산에 갔다가 하산하는 중에 승화 씨 칭찬 듣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산행을 하셨다. 이게 가기 전부터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갈등도 있었겠어요. 갈까 말까. 근데 용기 내서 이렇게 다녀오신 거잖아요. 아, 오늘을 잊지 못하실 듯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찾으셨네요. 5864님. 그래요. 이만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있는데 옆에 보면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은 7184 뒷번호 쓰세요. 장마철인데 비노래를 라이브로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적어주셨어요. 저의 신청곡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골매의 빗물을 청해 주셨네요. 그럼요. 신청해도 되죠. 그냥 편하게 이거 좀 틀어! 이렇게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빗물.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죠.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양현경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 오늘 혼자서 홍천 가리산에 갔다가 하산하는 중이라고 하셨던 5864님. 이 보니까 여성 혼자 가셨다고 했는데요. 걱정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시라고요. 그래요.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셨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열의 노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오늘 끝곡이에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0: 드릴게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찬비가 나뭇잎을 얼마나 자드락거리게 하는지 눈으로 보고 자드락자드락 소리도 들어보세요. 이게 폭우의 다른 이름 자드락비래요.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흙냄새 정수를 맡을 수 있다니 잠깐 후각에 민감해져 보세요. 빗소리, 비 냄새에 입도 궁금해졌다면 이제 미각을 채울 차례네요. 맑고 쨍한 날에는 없는 장마철에만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각을 적극적으로 찾아 맛보는 게 장마철 사는 법 아닐까요?

0: 리사 오노 프리디 월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드락 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뭇잎을 마구 건드리는 소리 자드락. 그런 비를 자드락 비라고 하고요. 굵은 빗방울이 단단한 땅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이 소리도 자드락. 도시 한복판에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 내리꽂히는 거센 비를 자드락 비라고도 한다죠. 낮은 산기슭에 비탈진 땅도 자드락이라고 하는데요. 자드락을 흘러내리게 하는 거센 비를 또 자드락 비라고도 한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좀 거센 비를 뜻해요. 오늘 우리가 본 그 비가 자드락 비 맞겠죠? 오늘 빗소리 들으셨어요? 우리 동네는 거센 비가 안 내렸다 하시는 분들은 흙냄새를 좀 맡으셨나요? 비 비린내로 알려진 페데리코 향은 보슬비 같은 적은 양의 비가 마른 흙을 건드려서 지오스민이라는 좋은 흙냄새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감각할 수 있는 때가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퇴근길이 조금 더 힘들어지기는 하지만 우리 기분을 잠깐이나마 즉각적으로 좋게 하는 좋은 향, 좋은 맛, 좋은 소리, 좋은 오감을 찾아봐요. 좋은 소리는 역시 음악 아니겠습니까? 좋은 음악은 여기.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오늘 아침 인천공항 다녀오는데 폭우가 40분 이상 내려서 앞이 안 보였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네요. 5023님. 맞아요. 오전에는 정말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지금은 정말 깨끗하게 잘 보이죠. 이 노래처럼.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들으셨고요. 이너서클의 sweat, 알랄랄랄라롱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땀 흘리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게 땀인지 비인지 물인지 모르는 그 온몸을 뚫고 나오는 어쨌든 다들 너무 후텁지근한 저녁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갑자기 환해지기는 했어요. 오늘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환한 무언가 햇살이 막 내리쬐고요. 뭐 옆으로 환하긴 한데 어쨌든 좀 물기 많은 하루 오늘 보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비 요일까지 겹쳐서 그러나 오늘 비를 뚫고 비를 피하고 비를 맞고 비를 보면서 별거 다 하면서 하루 잘 보내셨죠? 저는 오늘 이런 거 했습니다. 집에 제습기 3개 있습니다. 이 방 제습기 물 꽉 차서 버리고 저 방 제습기 물 꽉 차서 버리고 요 방 제습기 물 꽉 차서 버리고 장마철에 제습기와 용신킴은 열리라는

한 팀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우리 저녁 스케치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이고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잠시 후에 매일 코너 진행되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툭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라드 졸리, Love is in your eyes. 5802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Honey Drippers입니다. Sea of Love.

이 습도 높은 더위에 아내가 에어컨 틀지 말고 계속 샤워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열받았습니다 라고 신청하신 노래인데 너무 또 아름다웠네요.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러브를 9378님께서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너무 좋아서 차에서 못 내려요 하는 분들 여럿 계셨는데 사실은 속내는 좀 이렇게 복닥복닥 하셨습니다. 피터 세트라의 글로리 오브 러브 이어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6805님, 오늘 종일 집에 있었어요. 왠지 모를 답답함,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남편, 아들 배웅하면서도 환하게 웃어주지 못했네요. 저녁 무렵 어렴풋이 해답 찾았어요. 평범해도 잘 살고 있다. 무탈이 행복이다 하고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김정현님, 오늘은 한의원 다녀왔어요. 일하다가 가야 돼서 미룰까 했어요. 근데 무릎이 너무 불쌍해서 다녀왔어요. 고슴도치처럼 침 꽂았어요. 아파서 천장 노려보며 잘 견뎠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고등학생 딸이 내일이면 기말고사 끝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1698님. 이 노래 응원가로 잘 들으셨죠?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신미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Share의 Believe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한 것뿐만 아니라 6805님처럼 우리 마음이 한 것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마음이 너무 애썼잖아요.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도 해답을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정현님도 오늘 한의원 잘 다녀오셨고 고슴도치처럼 침을 꽂았다는 표현은 정말 정말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잠깐 월요일이지만 저스트 퀴즈 하나 그냥 한번 풀어보실래요? 오늘부터 2주간은 무슨 주간일까요? 네, 장마 주간. 네, 여름 휴가 계획 주간. 다 맞아요. 우리가 장마철에 기분도 팡 올려야 되고 여름휴가 계획도 팡 잘 세워야 되고 퇴근길 피로도 팡 풀고 그리고 마침내 이 팡이 도달할 지점 청취율도 팡 높이고 오늘부터 2주간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팡팡 주간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팡팡 기운을 얻을 것인가? 팡팡 커피를 드릴 거예요. 피로도 팡, 기분도 팡 올리고 청취율도 팡 올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팡팡 커피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시면 되죠. 우물정 9390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0707님 청해주신 노래 카펜터스의 레인보우 커넥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0: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진추와 아비 One Summer Night. 6947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0: 볼펜.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경비 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지금 저녁 먹고 운동 나왔어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부탁합니다 하신 0883님께 아바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팡팡 커피 한 잔 받으시죠. 출근할 때 비 맞아서 다 젖은 옷 회사에서 일하면서 에어컨으로 잘 말렸는데요.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땀으로 다시 푹 젖어서 젖은 몸으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뭔가 기운을 팡팡 더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창식님께도 팡팡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팡팡 커피를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2주간은 팡팡 주간이거든요. 팡팡 주간이 뭐 하는 주간이냐. 이 장마 주간에 기분 팡 올리고 여름휴가 계획하면서 팡 잘 세우도록 도와주고 퇴근길 피로도 팡 풀고요. 그리고 청취율도 팡 올리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런 팡 저런 팡 얻으시려면 캐치님들의 적극적인 몸짓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저녁 스케치와 지금처럼 잘 소통해 주시는 거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우물정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청취율 전화를 잘 캐치해 주세요. 캐치님들은 캐치님이시니까 캐치를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딱 받아주셔서 이 전화 남몰래 기다리시고 잘 받아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그러면 팡팡커피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또 한 시간 남았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지금부터 오시죠.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The Police, 디두두두, 디다다다, 888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Mad at Work, Who Can It Be 나오는 0224님께, 샤데이의 Smooth Operator는 030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종로구청 카페의 알바 끝나고요. 통인시장에서 꽈배기 팥도너츠를 먹고요. 수성동 계곡으로 초소 책방으로 윤동주 문학관으로 옆으로 해서 백사실 계곡으로 가벼운 비도 살짝 맞아가면서 카페 알바 파트너 복희 씨, 성화 씨랑 기분 좋은 나들이 했어요. 집으로 오는 평창동 오르막도 붕붕 날아서 왔어요. 아직 인왕산 자락에 운우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듣는 음악도 최고예요.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0760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연 속에 있는 지명들 있잖아요. 이 곳들이 어떤 길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와 진짜 좋은 길 다녀오셨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 길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날은 좀 후텁지근하고 무더웠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좋았을지 막 알 것 같은 마음이에요.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요 길 걷고 나서 저도 항상 그때 걸었던 그 시절 그때 그 계절 얘기 하면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760님께도 팡팡커피 한잔 드릴 거예요. 새벽에 우비 입고 나와서 이곳저곳 배달하니까 땀으로 범벅이 돼서 힘들었는데 지금 우비 벗고 다니니까 가죽 벗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바람이 불어서 더 좋아요. 딱 일하기 좋습니다. 3589님이시거든요. 지금 바람이 불기는 해요. 다들 바람이 불어서 괜찮습니다. 바람은 좀 훅한 바람이 부는데 그래도 뭔가 예, 불어서 다행입니다. 엄마가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봐요. 팡팡이라는 말이 너무 귀엽고 청취율도 팡팡 터지고 제 월급도 팡팡 올랐으면 좋겠어요. 2809님과도 팡팡커피 나눌 거고요. 저 이른 저녁 식사했고요. 투잡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요. 날이 자꾸 더워져서 걱정이지만 제가 저녁 스케치 벗삼아서 이어폰 꽂고 힘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밤고양이님께도 팡팡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을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용신님 20대에 만나서 머리가 희끗하게 된 70된 친구가 책을 출간했어요. 북토크 한다기에 초대받아 다녀왔는데 친구한테 뭘로 기쁨을 전할까 하다가 새벽 3시까지 마음 담아서 쓴 편지, 손편지 가지고 가서 낭독해줬거든요. 감동의 도가니였다고 더 칭찬도 많이 받고 어깨 으쓱으쓱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와 그 멋진 시절을 함께 보낸 그런 추억으로 감동 많이 받았다고 8518님께서 주셨네요. 너무나 특별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바브라 스트레젠드의 The Way We Were 4953님, 2380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Dionne Warwick입니다.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0929님이세요. 저 오늘 아주 끝내주는 육개장을 끓였어요. 여름 몸보신으로 이만한 게 없을 듯 싶어서요. 식은 밥 한 그릇 말아 먹었더니 꿀맛입니다. 식구들은 모두 바빠서 늦는다길래 이 시간에 나 홀로 낭만을 즐기는 중이에요. 오늘 하루 중에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지금이 가장 반짝반짝합니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5113님 신청하신 노래도 들었고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Once 홍정현님 하태수님 청해 주신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소나기가 두 번이나 무섭게 내리는 하루였는데 그 빗속에 손님으로 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감사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4218님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자, 7시 42분 향해 가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누맘님께서 어제 재밌게 본 영화에서 엔딩곡으로 이 노래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저랑 본 영화가 같습니다. 저도 그 마티 수프림이라는 티모시 살람에 나오는 영화 저도 어제 봤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 음악이 흐르는데 아 딱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왜 이 노래가 나왔는지 너무 알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거든요.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저녁 바람이 좋아요. 여기 산들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고 난 후에 바람이 선선하네요.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끝곡은 이 노래는 어떨까요? 조지 벤슨의 Breezing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입으셨던 파자마랑 트렁크 팬티가 유행이란 이름으로 거리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또 어릴 때 입었던 왜 잔잔한 꽃무늬 속옷도 겉옷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몸빼라고 불렀던 그 고무줄 통바지가 다시 등장하고 월남치마라 그랬죠? 그 캉캉이 치마가 인기인 요즘에 젊은이들의 패션을 통해 추억 찾기 하기 참 좋았습니다. 길어진 그 바지 밑단으로 온 동네 다 쓸고 다녀도 그게 요즘의 패션이고 짧아진 치마 길이에 눈 둘 곳 없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유행에 설렜고 그런 패션에 부모님 속 참 많이 썩였다 싶어요. 그쵸?

0: 신나요. 태수님, 또 영도다리님, 우리 태동님, 그 외 많은 분들. 맞아요. 우리 올초님이 얼마 전에 신청을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 14년 전? 예. 그야말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한 6, 7주간 2위를 기록을 했었죠. 1위를 기록 못했던 건 아마도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을 갖고 하는 노래에 1위를 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대단한 돌풍을 일으켰었죠. 얼마 전에 그 유럽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바 같은 데 가니까 와 엄청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 패션이 두 눈을 의심했다면 과언이 아닐 거라 싶습니다. 요즘 패션이 그렇더라고요. 그 줄무늬 파자마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막 유행처럼 입고 다니고 이거 딱 남자 트렁크 속옷이에요. 근데 그게 반바지래. 그리고 막 바깥에 입고 다니는 거죠. 뭐 신발도 보니까 예전에 왜 젤리 슈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신고 뭐 통바지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옛날에 저거 다 입었던 건데 우리가 다 거쳤던 건데 그게 다시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래 우리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듯이 거쳐간 유행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나팔바지라고 불리웠던 판타롱 바지 또 미니스커트 집중 단속 사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조금 위 세대 분들은 아마도 이 머리며 이 스커트며 그런 분들 걸려서 파출소에 가 계신 부모님이 찾으러 오고 막 그런 경험 겪지 않으셨나요? 또 음악다방도 인기였었고 뭐 잠자리 태 안경 뭐 냉장고 바지 그런 것까지 어떤 유행이든 좋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유행 참 좋았다. 뭐 까짓 거 지금 한번 꺼내 다시 입어볼까 하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이고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재미있는 맞아 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거침없이 모바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는 이 세 마디의 명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이 실연당하고 돌아온 손주 유지태 씨한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안 드셨나요? 창현님 청해 주신 영화가 아니군요. 김유나 씨의 봄날은 간다. 영화가 너무 강렬했어요. 또 진만님, 은서님 청해 주신 김세환 길가에 앉아서 이 노래만 들으면 어디선가 막 수건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예, 와, 레이스 속치마를 겉옷으로 입고 다닌 분을 오늘 봤어요. 연경님, 그래요? 그래서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만 깜놀한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인 거죠. 그래, 우리 연경님이 너무 그러니까 출입을 안 하셨나 보다.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지하철 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또 반짝반짝님이 샌들에 양말을 신다뇨. 너무 싫지 않아요? 샌들은 당연히 양말을 벗어야죠. 근데 그게 유행이라니. 그러게 말이 삼색 슬리퍼에다가 양말 신고 막 이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말 신고 다니잖아요. 젊은 친구들. 근데 요즘에 정말 그게 이뻐 보이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유행이라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우리 쭈맘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승마바지 참 많이 입었던 기억이 나요. 가수 소방차들 덕분이었죠. 맞습니다. 그 승마바지 입고 막 팔딱팔딱 돌고 그 뭐라 그래요? 360도 도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유 참. 그래요. 덤블링 한다 그러나? 예. 근데 그래요. 아무튼 덤블링. 자. 읽어드린 분들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유행을 요즘 보셨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유행이었던 그러나 나는 차마 흉내내지 못했던 저는 그 기억이 나요. 닭볕을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젊음 행진 할 때도 그렇고 머리를 왜 그렇게 세웠는지 한 스프레이를 한 달에 한 두 통은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 장현 나는 너를 6989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영미님이 얘기하시네요. 아, 영화 기억의 습작. 아니나 기억의 습작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 아, 참. 주인공 스지가 입던 크림색 니트, 체크 셔츠, 플레어 스커트, 청바지, 흰 운동화. 맞아, 건축학개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해놓고 그새 또 까먹었어. 어떡하면 좋아요. 예, 정말 멋졌어요. 이 전람회의 기억의 습자 그리고 김학래 임철우 내가 두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가요계의 등용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학가요제가 아니었나요? 모든 가요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떤 가요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었는데 1980년대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가 있었다면 90년대에는 이 전람회가 있지 않았나. 오늘은 기억의 습작 태경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할까. 드라마 도깨비 중에서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장현의 나는 너를. 요즘 또 후배 가수들이 많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욤욤님이 중학생이던 80년도에 일명 디스코 청바지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은 약간 펑퍼짐하고 발목 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그러니까 소세지 바지라고 됐나? 거기다 앞머리 핑클 파마까지 하면 요즘 말로 페피였죠. 근데 페피란 말이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패션 피플이라 그래갖고 페피라 그러는데 F급 피구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페피. 맞습니다. 그리고 선영님이 그때는 또 까맣게 태닝하고 형광색 옷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뚝섬 유원지에 가서 콜라를 바르고 태닝을 했어요. 콜라를 바르고. 대단하십니다.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영훈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작은 평화. 독일 출신의 가수죠. 니콜의 A Little Peace를 번안한 곡입니다. 전영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또 양희은 세노야 세노야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세 곡의 음악 함께하면서 우리 시원한 설레임님이 야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추억여행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저한테 보내주신 동영상이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이죠. 이 아주머니들.

0: 맞춤하는 거, 이 브로콜리 머리에다가 요거 저희 인별그램에 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별그램에 재밌는 사진은 올려두도록 할게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1부 마칠게요. 권아들 젊은 미소 2887-1440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2부에는 여러분이 정말 반가워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지금 들으면은 그냥 음악이다 하는데 그 당시 1990년대 그야말로 이 하드코어 음악이라는 게 우리한테 생소할 때였잖아요. 대단했습니다. 90년대 문화 대통령이란 이름을 붙여가면서 서태지 신드롬을 일으킨 음악이죠. 우리 영민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X세대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X세대 노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른 음악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한 시간이 순삭이네요. 1부 끝나고 벌써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1부 때 제가 실수하는 거 보고 도도맘님 진짜 너무 공감이 가갖고 운동하다가 낄낄대고 웃었어요. 잘 까먹는 거 제가 실수하는 거. 또 3943번으로도 DJ가 실수를 잘하니 인간적이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0: 자주 되면은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밀턴님이 비굴하게 커피 한 잔 좀 주세요 하셨는데, 아, 뭐가 비굴해요. 저희가 준비한 이 커피 쿠폰, 모바일 쿠폰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쿠폰들이잖아요. 세 분 다 예,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경고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미님이 2부에 느닷없는 퀴즈 있어요? 우리 퀴즈 풀어야죠 하셨는데, 아이, 제가 반가운 선물이라 그랬죠. 언제 반가운 퀴즈라 그랬어요. 자, 2부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은, 사실 이분을 모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25년 동안 신지혜의 영화 음악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영화음악 CBS 간판 프로그램, 간판 DJ였죠. 그 신지혜님이 칼럼니스트이자 작가로 변신을 해서 예, 책을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Drawing Europe,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라는 책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만났던 신지혜 씨가 정말 오감을 통해서 담아낸 책이더라고요. 심화북스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라는 책인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여행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적당하고 온화한 자극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수혈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나의 여행이었다. 요 부분만 봐도 내게 여행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다. 요 부분만 봐도 막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떠나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화북스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책 이라는 글을 써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문자로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오늘도 하루 두 분께 유럽을 통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선물 맞죠?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와, 시를 위한 시다. 살아오면서 저의 감성이 가장 말랑말랑할 때 귀에 헤드폰. 그때는 헤드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마이. 그죠? 워크맨으로 이렇게 듣던 음악이 아니었나요? 두 눈 지그시 감고 듣던 곡. 우리 교환님. 저도 좋아요. 385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문세 시를 위한 시. 또 노스텔지어님 비상구 잃어버린 추억. 야, 노래 제목하고 신청하신 분의 닉네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또 종훈님 정미조 개여울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노스텔지어님의 글이 이렇게 눈에 확 띄었었는데 에밀리맘님이 아니 유행이 돌고 돌아서 요즘 애들 디카 엄청 돌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심지어 단종된 기능이나 화소가 떨어지는 디카가 더 비싸게 중고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집에 어딘가에 이렇게 구석에 있던 디카들을 고딩 딸한테 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게 저는 휴대전화 전화기 훨씬 좋더만 요즘 디카들 그거 무거운 거 더운데 목에다 막 걸고 다니면서 찍는 거 보니까 아하 유행이 그렇게 돌고 도는구나 싶습니다. 에밀리맘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왕진님 1248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한암석 밤에 떠난 여인.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희님 청해 주신 권진원 집으로 가는 길, 또 동진님, 뚱이님,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또 시크릿의 별빛 달빛, 저희 행복한 동행 가족분들 중에 또 이 별 시리즈의 닉네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와, 결혼 14주년을 내일이면 맞이하시는군요. 유성몽님, 아내의 이름은 오일순. 저희 부부의 14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동창하고 인연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 또 우리 9989번으로는 아주 오래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다가요, 좋은 남친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글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0691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추억을 한 자락 꺼내볼게요. 어린 시절 머리 염색하고 싶어서 맥주로 감은 적이 생각나요. 옛날에 맞아요. 뭐 맥주로 머리 감으면 머리 노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되었죠. 진짜? 5882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연 님 358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0: 추억 유행 옛날 얘기하니까 좋았죠. 시골에서 마당에 모깃불 피우고 밀대 멍석에 누워 별을 해던 그날들. 광영님, 별빛나라님 모두들 감사합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그대는 나의 인생, 한울타리,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레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연골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함께하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김현주였고요. 끝곡은 이필원 추억입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화가들의 작업실 구석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림들이 캔버스채에 쌓여 있곤 합니다. 색칠하다가 만 하늘, 밑그림만 그려진 나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누군가는 그걸 실패한 그림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사실 화가에게 그 미완의 캔버스는 언제든 다시 붓을 들 수 있는 희망의 여백이기도 할 거예요. 월요일 다시 일상의 붓을 들었던 오늘은 어떠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찜찜하게 남아있는 일들, 끝맺지 못한 숙제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역시 어쩌면 오늘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가는 진행 중인 작품일 테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토이 스케치북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는 캔버스를 잘 채우셨는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장마철이라 마음까지 축축하게 좀 물기가 번진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눅진한 하루를 무사히 잘 들어올리고 하루를 마친 우리 스스로를 찬찬히 다독여주면 좋겠네요. 좋은 음악과 함께 종일 수고한 붓도 내려놓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

푸른하늘 꿈에서 본 거리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던지 후텁지근한 날씨와 눅눅한 공기 속에서 많이 힘든 하루였어요. 지금은 뽀송하게 꿈음 앞에 앉아 인사 남깁니다. 3797님. 그러니까요. 똑같은 기온이라도 이 습도에 따라서 아 이렇게 쾌적함이 차이가 나는구나 요즘 실감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 애쓰셨어요. 요즘 인생에 있어 여러 개의 터널 중 조금 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좀 더 충실해 보려고 다잡고 또 다잡는 중이에요. 꿈음 옆에서 힘을 내볼게요. 하셨어요. 네, 저도 함께 손잡고 걸어드리고 싶네요. 곧 빛이 보일 겁니다. 끝이 보일 거예요. 터널에. 조금 전에 집에 왔는데 학원 끝나고 방금 집에 온 아들이 배고프다면서 짜장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네요. 끓여줘요 말아요. 이러면서 벌써 가스불 켜고 냄비에 물 올리고 있는 저 엄마 맞는 거죠. 그쵸? 뭐 이미 뭐 해줘 먹고 싶어요 하는 순간 손이 움직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와 공원 산책 중이에요. 쇠를 깎는 사람님.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집까지 가려면 또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가는 동안에도 꿈은 잘 들으며 갈게요. 노래는 070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스위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우산 하나를 나눠 쓴 두 사람이 걸어간다. 길이 좁아서 한참 그들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자꾸만 우산이 왼쪽으로 훅 기울었다가 이내 오른쪽으로 다시 휙 꺾이기를 반복한다. 난 괜찮다니까. 네 어깨 다 젖었잖아. 아니야, 네 등이 훨씬 더 많이 젖었어. 나 진짜 괜찮아. 서로를 향한 배려가 우산 끝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 한 사람의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어깨를 기꺼이 빗속으로 내주는 풍경. 우산의 움직임은 곧 상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의 궤적이었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추고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어깨를 밀며 그들은 아마도 빗줄기를 어쩌지 못하는 포근함을 느꼈겠지. 가끔 우산 끝에 맺힌 빗물이 한 사람의 옷자락으로 후두둑 떨어질 때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괜찮아? 하며 또다시 우산을 좌우로 밀고 당겼다. 혼자라면 그저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일 텐데 저렇게 둘이서 나누는 빗소리는 얼마나 다정할까. 내가 든 우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본다. 밤의 끝자락에서 인생에서도 비가 내리듯 세상이 눅눅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어깨를 젖지 않게 하려는 그런 애씀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충분히 다정하겠지. 우산 속 풍경을 보며 내 곁의 사람들을 한 번 더 가만히 안아주고픈 밤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윤건의 음성이었습니다. 빗속을 둘이서.

0: 세 곡이었어요. 7605번으로 정해주셨던 모노의 넌 언제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건모였습니다. 빨간 우산.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이학철 님이 청해 주셨네요. 요조 피처링 김진표예요. 좋아해.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유리님이 정해주신 노래였어.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습니다. 10여 년 만에 주파수로 라디오를 맞춰서 틀어봤습니다. 노이즈 섞인 소리가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네요. 오랜만에 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유닛의 목소리 또 노래들에 매료되어서 오늘도 들으러 왔습니다. 옛 라디오 감성을 변함없다는 듯 느끼게 해주셔서 고마운 꿈음 오래오래 봐요. 878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아날로그 라디오로 지지직 이렇게 돌리면서 주파수를 돌리면서 맞추셨나 봐요. 네, 그 감성 너무 좋죠. 라디오 하면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2: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조수미 나아가거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포지션의 I love you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9077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비타민이랑 오메가3를 샀는데요. 챙겨 먹는 거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히려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더 쌓여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제일 자주 가는 그 동선이 있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뭐 정수기 옆이나 이런데. 근데 딱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자리에 놓으시고 드셔보세요. 그러다 뭐 빼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을하늘님, 안양에서 살다가 승진하면서 7월 1일자로 충남 예산으로 발령받아 왔는데 낯선 곳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할 것도 없어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와 혼술 중입니다. 남편도 보고 싶고 새 아이도 보고 싶어집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도록 힘을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들도, 남편도. 죄송합니다. 다 두고 오셔서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낯선 곳에서 적응할 땐 익숙한 곳으로 또 마음을 달래는 게 최고죠. 꿈은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기를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 귀갓길에서 듣던 방송과 퇴직 후 한적하게 듣는 꿈음. 음악이 참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하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어떤 계절에 어떤 날씨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4402번으로 청해 주셨던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그리고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봐요 언니. 약 4년 동안 같은 업무만 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드디어 요청하고 왔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9497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그렇게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네. 용기 내서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경험도 하시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 하던 청소를 주말 동안에 좀 했더니 무리가 됐나 봐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종일 구부정하게 다니며 일했습니다. 통증도 생각보다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안 되나 봅니다. 꼭 탈이 난다니까요. 누상동 사모님. 어우, 격하게 하셨나 봐요. 대청소 하셨나요? 어우, 날씨도 구준데.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굽히고 무릎 이렇게 약간 숙이고 이렇게 무릎으로 걸으면서 막 방바닥 닦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자세가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는 자세죠. 이렇게 걸레를 짠다거나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네, 있으셨습니다. 모임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인천 516번 버스에서 유니 씨 목소리가 들리네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사운드로 함께 들립니다. 이찬 다현님, 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보냅니다. 마음이 헛헛할 때 이상하게 더 꾸몸이 생각나요. 조용히 위로가 되는 곳이라 그런 건지 2193번으로 성시경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더 아름다워져.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백예린 다시 난 여기.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고로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 앞에 아이의 기억을 갖고 아이를 꼭 빼닮은 로봇이 찾아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 이야기인데요. 어린 왕자의 상자 속의 양 일화처럼 로봇 카케루는 이내 어른들의 바람을 투영하는 상자가 돼요. 아이에 대한 그리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바람. 하지만 엄마 오토네는 결국 내가 상자 속의 양이었구나 고백하죠. 마치 상자 속의 양처럼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죄책감과 슬픔, 원망이 뒤엉킨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카케루와의 관계도 새로워지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자 안엔 어떤 양이

잡고 있는지요. 자,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나만의 상자를 벗어나 한 걸음 내딛길 응원하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 첫 곡은 상자 속의 양 중에서 들었는데요. 오, OST가 참 좋네요. 그쵸, 여러분? 첼로 소리가 참 좋았죠? 플래그먼트 제로, 그리고 이어서 플래그먼트 원까지 트랙 두 개, 짧은 두 곡을 같이 이어서 들었습니다. 영화 상자 속의 양. 네. 아까 어떤 분이 나만의 상자 속의 양 어렵네요. 이상민 님이 그러셨어요. 나만의 상자 속의 양. 그냥 내가 담고 있는 내 마음의 바람,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요. 네. 상자 속의 양 영화 많은 걸 담고 있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꼭 닮은 AI 로봇이 일상이 된 미래도 궁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과 얼굴을 고스란히 담은 존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된다면 어떨까? 또 나를 가둔 상자는 무엇일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아직 생각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시고요. 오프닝 듣고 또 후토크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있으시다면 또 더 잘 설명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주말 지낸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도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혹시 왈츠 출 줄 알아요? 저 요즘 교양체육 시간에 배우거든요.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하나, 앞으로. 둘, 셋, 뒤로요. 하나, 둘, 셋.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번지점프라다 대사와 함께 들었던 노을진 해변에서 서툴게 추던 왈츠. 이 장면 이 곡은 여러 번 들려들었는데 언제 들어도 참 좋고 풋풋하죠. 번지점프를 하다 중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이었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파일벨의 캐논을 조지 윈스턴이 연주한

테논 반주곡이었습니다. 창자 속의 양으로 시작했는데 라큐님 AI로 만든 고 신해철님 라디오를 들어봤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듣다 보니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좋아하던 DJ도 이런데 전 자녀를 그렇게 다시 만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아빠가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 저는 영화를 다 보지 못했는데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좀 일어나는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영화 김태훈 감독의 원더랜드도 생각나죠. 여기서는 고인이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로봇은 아니고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삶을 이어나가는 것 같은 설정인데 이때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엄청 그리운 사람을 잃어보긴 했지만 그것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막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사무치게 막 그 그리운 그런 사람을 잃어보지 않아서 아 막상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저희 엄마라든가 저희 고향의 우리라든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약간 한 번쯤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풀그림님 안녕하세요. 풀그림 추측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량진은 잠깐 소강 상태라 한강 러닝하며 들어요. 어머 부지런하셔라. 목동도 소강 그쳤네요. 와 요짬에 러닝이라. 요짬에 러닝이라. 전 요짬이라면 제 집 앞에 잔디가 있으면 잽싸게 잔디를 한번 깎아보고 싶네요. 추록 향기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3732님 일요일에 가평에 캠핑 가서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모기와의 다툼마저 힐링되는 캠핑했어요. 강희님 목소리는 언제나 감성적이네요. 좋은 음악도 하셨네요. 그렇다면 노래 더 들을까요? 졸업 사이먼 앤 가펑클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어서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존 덴버의 애니스송 준비했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윤진님 신청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 엔딩곡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어요. I knew it, I knew you. 어릴 적 친구인 장난감들, 특히 카우걸 제시와 스토리가 담긴 따뜻한 곡입니다. 이 장면 나올 때 눈물을 흘렸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7112님도 토이스토리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의 한 페이지 같은 작품입니다. 아, 그러셔서 더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6398님,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토이스토리 1을 보여준 후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봤어요. 그 후 우리 가족영화가 된 이후로도 토이스토리, 이후로 토이스토리 반가워요. 와, 토이스토리 얘기가 진짜 많이 올랐네. 4833님, 개봉날 보고 왔어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토이스토리. 특히나 새로운 장난감 릴리패드 목소리가 최영훈과 인연 있는 패스트라이브즈 그레타리 목소리여서 더 반가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 I knew it, I knew you 전에 들으셨던 곡은 남자친구의 결혼식 애니스송이었고요. 그 애니스송 이 한쪽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헬륨가스 마신 하객들이 애니스송을 부르며 화음을 맞추고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참 귀여운 장면이었네요. 그쵸? 오, 오늘 문자가 좋은 게 많아서 네, 많이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네, 바위나리님, 강대 영사배 김태경 교수님과의 만남, 정말 모든 대화를 끄덕이며 봤어요. 특히 나는 나고 너는 너. 그 채널을 보지 않은 분들 이기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50이 넘은 분들은 이해 완료될걸요. 날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유익했어요. 오늘도 지치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새 그런 피드백 많이 받아요. 영삽에 좋다고. 뿌듯합니다.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확실히 경험이 많고 또 뭐 실경험이 아니라도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본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카르페디엠님은 주말에 아들이랑 눈동자 보고 오셨다고. 엄청 무서운 공포영화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하시고 4833님은 마티스프림 보고 오셨대요. 네. 주인공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였는데 마지막에 어느새 그를 응원하고 있었대요. 오, 솔깃하네요. 티모 살렘의 연기가 최고 최고 최고였대요. 오? 네. 그 연기력을 149분이 짧게 느껴졌대요. 오, 이분 이거 엄청 홍보되는데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OST들이 너무 좋았대요. 기회 될 때 한 곡 부탁드린다고. 고독한 대식가님도 추천해 주셨어요. 티모 살렘의가 박찬호보다 말 많은 투머치 토커로 나오더라고요. 영화 보러 바로 탁구장으로 달려갔어요. 마티스프림 OST 중에서 포레버 영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쵸? 듣겠습니다.

0: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참, 아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예고를 안 해드려서. 내일 나오실 분은 장항정 감독님이신데요. 아마 엄청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장항준 감독님, 뭐 국민 호감 감독님이잖아요. 재밌으시면서 또 그 어른, 네, 어른 영화 감독으로서의 우리에게 재밌는 그 영화 얘기도 들려주시고 사랑 얘기도 해주는데 되게 참 좋았어요. 재밌고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6시 반 업로드 됩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중에서 마이클 잭슨 휴먼 네이처였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이에요. 애니메이션 다윗 예매권 드립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며 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웅장한 스케일, 또 박보검, 장광, 차지연 배우의 한국어 더빙도 화제네요. 아, 부럽다. 네. 근데 이 더빙 때문에라도 더 기대가 되네요. 박보검의 다윗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다윗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60년대 후반인, 60대 후반인데 노래 듣다 보니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하셨네요. 겨자나무님. 감사합니다. 한양을 꿈꾸면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차를 세우게 합니다. 저는 지금 7번 국도 여행 중입니다. 들려주신 음악과 바다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네요. 원더머님은 트레킹 가셨다고. 밀라노에서 시차 때문에 이태리 돌로미티 트레킹 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듣고 있어요. 다정한 목소리와 음악이 정겹네요 하셨고 우유맘님은 칠순여행 중이시라고 강원도로 가족여행 간다고 장마여서 비 온다는데 갈수록 비가 그치네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강정순 여사님 하셨네요. 칠순여행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벌써 끝곡이네요. 네, 이번 주도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햄넷 중에서 온더 네이처 오브 데일라이트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금세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그치면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엔 빗소리에 잠을 깨고 오후엔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놀라죠. 창밖을 볼 때마다 우산을 챙겨야 할지 양산을 챙겨야 할지 눈치싸움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루를 보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오락가락하는 비에도 또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도 내 몸을 먼저 살피고 작은 쉼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속도를 조금 늦추며 무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덜 쌓일 텐데요.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를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드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투테 가운데 도라벨라의 아리아 사랑은 작은 도둑, 메조소프라노 세실리아 바르톨리의 노래와 조르지 피셔가 주연한 빈 카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몸도 마음도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하루의 리듬이 흔들리죠. 그럴수록 너무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내 몸의 속도를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만요. 그 날씨를 또 통과하는 방식은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 오늘은 완벽하게 해내는 하루보다 무사히 보송하게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하루를 목표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숨이 턱 막히는 장마, 내 몸 먼저 살피고 조금 덜 무리하며 무탈하고 평안한 날들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본 아침입니다. 고민 필요 없이 양우산이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양우산,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는 그런 아주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좀 약간 각막이 약해서 빛이 조금만 쐬도 눈이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수품인데요. 요즘은 우산과 선글라스를 항상 같이 챙겨 나온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섹스 클라비슈 투케 작품 번호 118 가운데 우리가 주로 두 번째 인터메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곡 로만체, 로망스 F장조를 보내드렸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다운 언더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의 앨범 비너 리더와 함께하고 있죠. 아, 정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 요즘 이비 내리는 스타일이 약간 동남아 우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짧게 퍼붓다가 또 잠깐 그치고 또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국지성 집중 호우 패턴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비가 오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레오 레페이, 미라보 다리 듣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토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아, 이 노래도 이렇게 흐릿한 날 들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네요. 레오 페레의 미라보 다리 보내드렸습니다. 뽕 미라보. 아네스 피퍼노터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752번이며 정우님 안녕하세요. 아들은 비가 오면 어김없이 버스 안에다 우산을 두고 내립니다. 진짜 우산을 손에 묶어둘 수도 없고요. 오늘도 엄마 오늘 우산과 같이 퇴근할게요 했지만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안 믿어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우산은 잃어버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산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특히 비가 계속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내렸다 갰다 할 때는 딱 접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비가 살짝 멎어 있으면 딱 놓고 나오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한번 또 본인이 꼭 우산과 함께 퇴근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가끔은 잔인한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노지 감귤을 선물 받았다. 아주 맛있었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연락해 한 상자로 주문했다. 상자가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허겁지겁 포장을 뜯고 야무지게 귤을 까먹었다. 손이 샛노랗게 바뀔 때까지. 귤 이거 맛 갔다 갔어. 며칠이나 지났을까. 쌓아뒀던 귤들이 금세 단맛과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씩 껍질을 까본다. 상한 부위,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

들만 살려서 모았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바구니에 모인 녀석들이다. 안타깝다. 타이밍을 놓쳐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한 친구들이여. 맛이 갔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 친구들에게도 귀가 있다면 귀를 가려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녀석들이 다시 맛 돌아왔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 이 녀석들을 데리고 귤 잼을 만들어야겠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었다. 하나로는 온전치 못했던 귤들은 함께하니 맛있는 잼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 완전한 부활이었다. 누가 인생을 타이밍이라고 했던가? 인생은 메이킹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다. 완성된 잼을 요거트에 넣고 휘저어 먹으며 혼자 끄덕였다. 맛있게 먹는 레시피. 1. 몸에는 좋은데 호불호가 있으니 개인 취향에 따라 뜯으셔도 돼요. 2. 놀라지 마세요. 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귤과 설탕을 1:1 비율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3. 핸드믹서로 쉐킷 갈아주세요. 4. 과일 알맹이가 씹히는 것이 좋다면 적당히, 씹히는 게 싫다면 오랫동안 갈아주세요. 주스처럼 묽어질 때까지. 5. 이제 갈아준 귤을 냄비에 넣고 과즙이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30분간 잘 끓이고 졸여주세요. 작은 팁 하나,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6. 시럽 정도의 점성이 되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7. 끝! 맛나게 먹어주세요.

에드바드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작품 번호 40 가운데 프렐류디움 보내드렸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교텐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레이의 글, 일러스트레이터 김전희의 그림이 있는 책, 난 힘들 때 숟가락을 들어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보다 오늘 글에 나온 인생은 메이킹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 내 의지가 아닐 때도 많으니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마다 뭐좀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빛나는 사람도 있죠. 흐물흐물해진 귤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잼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요. 지금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레시피를 써내려갈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나무 그늘리며 어느 수필에서 우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린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덜 구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우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린 사람, 뭔가 야무지고 단단할 것 같은데 좀 정이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우산도 좀 잃어버리고 그래야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 잃어버린 우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가수 이적 씨가 쓴 지문사냥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 단편들을 묶어서 쓴 산문집인데 약간 뭐랄까요? 판타스틱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재밌게 환상적으로 엮은 그런 글들이었는데 그 안에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라는 짧은 단편 산문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잃어버려진 우산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아주 환상적으로 읽었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리베슬라이트 듣겠습니다.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음원은 우리 봄소리 씨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 방문했을 때 저와 함께 라이브로 연주했던 음원이었습니다. 아당창고에서 살짝 꺼내서 들려드렸어요. 그레이스님이 사랑의 슬픔인데 이리 까불어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슬픔이라는 번역이 좀 뭔가 정말 슬프게 들리지만 이게 뭐 실연의 슬픔 이런 게 아니라 리베슬라이트 약간 사랑의 안타까움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약간 무표정 하나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요 정도의 슬픔이니까 슬픔이 아니라 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봄비향기님이 제가 선글라스 얘기했더니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그렇게 자주 쓰시는 사연이 있었군요. 정원님 망막은 소중하니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사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종종 쓰고요. 실내에서도 쓰는데 그게 무슨 뭐 왕자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망막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빛이 들어와도 한 2, 3분 지나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선글라스 낀 제 모습을 보면 흉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에머리시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부인 그래핀 마리차 1막에 나오는 아리아 Venice am Fiat grüß mir mein Wien입니다. 우리말로는 저녁이 되면 나의 비인의 안부를 전해다오 라고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는 빈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해질 무렵이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그리움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빈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왈츠라기보다는 고향을 향한 애틋한 편지처럼 그렇게 들리는 곡입니다. 뭐 저도 빈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아시죠? 제가 빈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는 거, 고향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너 리더를 전곡 들을 때마다 이 순서만 오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또 막 설렘이 오거든요. 아, 정말 제가 그 도시를 사랑하나 봐요. 저녁 무렵이면 특히나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참 빈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노을이 내려앉던 거리나 카페 불빛 이렇게 친구들과 나누던 그런 대화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 노래를 좋아하는 비너 리더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추억 때문이겠죠. 자, 에머리시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부인 가운데 Venice am Fiat grüß mir mein Wien 저녁이 되면 나의 빈의 안부를 전해다오를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Ten Office Wunderliche 앨범 Wiener Lieder. 와, 오늘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냥 평범한 윈 왈츠나 윈 리더와는 약간 다른 그런 음악이었는데 참 좋았죠. 칼만의 오페레타 마리차 백작 부인. 1막에 나오는 베네스 암드비아트 그루스미어 마인 윈. 저녁이 되면 나의 윈의 안부를 전해다오. 노래를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윈 폴크스 오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실 윈 폭스 오퍼케스트라가 폭스 오퍼가 이렇게 조금 뭔가 대중적인 오페라, 네 오페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폭스 오퍼는 제가 살던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있는 오페라 극장이었었는데 좀 작고요. 거기는 훨씬 더 저렴해요, 오페라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폭스 오퍼 오케스트라가 이 앨범에 반주를 맡았다는 것도 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빈의 대중들과 더 가까운, 일반 시민들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박용호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처음 신청하는 신청곡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신청하셨는데 천곡 함께 듣죠. 마침 굉장히 좋은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주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라둘루프의 피아노 그리고 우리 세가리 주현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향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라돌루프의 피아노와 유리 세가리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용호 님이 아당에서 처음 청하는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덕분에 우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0481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구노의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그리고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은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한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048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8890번 쓰신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콩깍지 책 선물 잘 받았습니다. 지고지순한 부부의 사랑이 동년배를 살아가는 책에 깊은 울림을 주시네요. 저자분이신 이단 작가님이 경연곡으로 연주했던 구스타프 랑의 꽃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청해 오셨습니다. 구스타프 랑의 꽃노래를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강서구 시 강서구 곡 내 마음은 왈츠 소프라노 강혜정과 바리톤 송기창의 이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40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비오는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비엔나의 감성에 아름다웠던 도시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곳을 걸었던 추억이 꿈만 같아서 다시 꼭 가고 싶네요. 예전에 짝꿍 친구와 본 영화 엘비라 마디간 속 모차르트 협주곡은 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음악이에요. 클래식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생활 속 음악으로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동탄에 사는 친구도 출근길에 같은 방송 듣는다며 서로 깜짝 놀라곤 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늘 응원 보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또 소식 나눠주시니까 아주 아주 기쁘고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모차르트 그것도 우리 청취자분의 신청곡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하셨어요. 겨자나무님은 모차르트 협주곡 21번 들을 때마다 감동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 곡은 죽을 때까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곡일 거예요. 와, 진한 애정을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각자 이렇게 내 마음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곡이다 말할 수 있는 곡이 한 곡씩 있으시겠죠? 또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아드리앙 페루시옹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숲속의 밤노래,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이수민의 비올라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뷰어땅의 엘레지 F단조를 비롯해서 브람스, 칼리보다, 샤르벤카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연주하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월드클래스 성악가 시리즈 무대로 소프라노 김효영, 테너 이기엽, 바리톤 박사무엘이 함께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인터메초 간주곡을 야누스 발린체 플룻과 노라 메르츠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아당의 엿장수님이 아당의 광고가 필요하긴 해요. 최면 걸린 듯 음악에 푹 빠져있다가 CM송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 빠져있으면 정거장도 지나치고 냄비 태우고 그럴 텐데 하셨어요. 아, 너무 재미나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도 CM송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죠. 그래, 한 번씩. 근데 오후쯤에 저도 모르게 CM송을 흥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아당님들도 그러신가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이 맥라이언 여배우의 그 귀여움에 녹아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사진 보니까 참 세월을 비켜가진 못하셨더라고요. 자, 그 영화에 나왔던 It Had To Be You 이 노래를 킹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킹싱어즈의 이 하모니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하고 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런데 It Had To Be You 보내드렸습니다. 킹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그 우리 CBS의 광고 음악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네요. 저도 오후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CBS의 광고 음악이라면 귀가 번쩍 돼서 여기 CBS 들으시는구나 광고 음악으로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우리 CBS CM송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CM송 한번 얘기해봐도 재미있겠어요. 저는 제일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그 서울의 중심대학교 노래거든요. 아, 언제 한번 그 선율을 테마로 변주곡을 작곡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있고 안에 남아서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참 많은 걸 데려갑니다. 사람도, 계절도, 젊음도. 하지만 쌓이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몰랐던 걸 나중에 알게 해주고 그때는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줍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쌓여온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해서 8년 동안 매년 이어졌던 공연, 그리고 어느 날 멈추고 12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공연,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공연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라는 게 사실 좀 외로운 자리입니다. 피아노는 선율도 화성도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굳이 반주자나 협연자 같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운명입니다. 그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 완전함이 참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늘 혼자 건반 앞에 앉아 음악을 만들고 혼자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문득 뼛속까지 시리도록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은 그런 저에게 드물게 찾아온 혼자가 아닌 무대였습니다. 다른 악기를 하는, 심지어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간 시간. 늘 혼자였던 저에게는 그게 참 큰 위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공연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저에게 음악은 거의 종교와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 어떤 것도 음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음악은 여전히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에게서 태어나 사람에게 가 닿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착에 가까웠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무대에서의 연주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 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좋은 인연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있더군요. 좋은 인연도 결국은 시간을 들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빈틈없는 연주가 완벽한 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숨막히게 완벽한 연주보다 빈틈마저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음악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올해 12년 동안 멈춰있던 공연 김정원과 친구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공연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음악을 바라보는 마음도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또 김정원이라는 사람도 조금씩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음악을 나누는 기쁨, 그 마음 하나만은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올 여름의 끝자락, 좋은 계절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다시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떤 시간은 우리 안에 오래 남아 다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공연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flat 장조 도시번호 929 가운데 2악장 보내드렸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송영훈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음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원과 친구들 2013년 공연의 라이브 음원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처음 시작한 게 그러니까 2006년이었네요. 정말 특별한 공연이었어요. 제가 뭐 사실은 어떤 편성으로 짜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이번에 같이 할래? 이렇게 이야기 나온 친구들을 그냥 다 긁어 모아서 무대를 만들면서 뭐 편성에 안 맞으면은 뭐 편성에 맞는 곡을 뭐 편곡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아 너무너무 즐거웠던 해마다 저한테 큰 즐거움을 줬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어느 날 멈추게 됐고 12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한 해 두 해만 쉬자 하고서 잠깐 쉬었던 것이 12년이나 쉬었습니다. 올해 9월 9일에 다시 한번 이 공연을 하는데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소개된 분들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팬님이 또 깨알 같은 정보 주셨어요. 이 슈베르트가 이 곡을 성공해서 좀 머니를 머니가 좀 들어와서 그동안 신세졌던 친구들에게 한턱 쏜 곡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곡이 대성공을 거둔 곡이죠. 특히 2악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이 또 영화에서도 쓰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2악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악장, 4악장까지 다 주옥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곡, 2악장도 이번 김정은과 친구들에서 연주가 됩니다. 이 곡은 제가 다시 한번 연주를 하고 싶었던 게 그 김정은과 친구들 공연을

8번 하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클라라 주미 씨와 영훈 씨와 함께 이거 연주했을 때 아마 마지막 공연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개하면서 이 곡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571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또 우리 아당창고에 있는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음원 퍼펙트 심포니를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Perfect Symphony, 에드 시런의 곡이죠. 방금 들으신 음원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라이브로 노래한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음원으로 보내드렸고요. 5712번님이 요 음원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는 이때 아마 그렇죠? 제가 지훈 씨에게 스페셜 DJ를 부탁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라서 이 라이브하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아, 방송으로 들으면서 이야, 라이브인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노래를 할 수가 있나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깨알 자랑을 하자면 CBS의 이 음향이 참 좋아요. 정말 이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원들이 아주 퀄리티가 좋아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도 와서 녹음하고 라이브 음원으로 연주하고 간 후에 나중에 음원 들은 다음에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당샹궈에 아주 보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초 판당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롤프 레슬리반트의 기타, 그리고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세르트 나스용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케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를 롤프 레슬리반트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아, 도리스 아브레지언 르콩세드 나스 형이 함께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655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어제부터 주유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인천 네, 어머님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로 한가운데 서버렸네요. 출근길에 차들도 많은데다 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 쓰고 도로 한가운데서 수신호 중입니다. 출근길에 면목이 없네요.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고 한참 후에야 주유소를 가는 못된 습관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유,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더 가지겠지 하다가 결국 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리셨군요. 비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오늘 교훈은 확실하네요. 경고등은 조명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 이제 경고등 깜빡이면 꼭 바로 연료를 채워두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CBS FM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문 90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샤를 뮌치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설을 지납니다. 작은 더위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 지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나의 몸이 상하여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듣는 기쁨으로 행복한 이들은 말씀을 행하는 기쁨 속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은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한숙의 찬양이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김성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 라시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주일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받은 말씀과 은혜로 올 후반기 살아가는 데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주께 열매 드리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아롱별님께서는 딸아이 시댁이 홍천이시라고요. 때를 따라 농산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잘 사용하겠나이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직접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산물을 나눠주시는 분 참 감사하죠. 우리 따님 시댁 비롯해서 올해 농사 짓는 모든 분들 풍년 이루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크루스의 성기합창단과 변상미 강학기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나 맡은 본분은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시원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늘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시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예감님께서는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소소난갱님, 아이디가 오랜만이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이포요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부흥 한국 싱어즈와 송은경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청하신 곡 어머니의 기도, 손경민, 김정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여러 해 동안 줬더나 신동호와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0: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잘하소서 이정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청해 주셨습니다.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이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궁님께서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인혁과 주리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강성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에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영광의 보좌에 임하십니다. 그를 옹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즐거이 외치며 찬양과 나팔 소리로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팔을 울림은 커다란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삶을 영위하며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천군 천사와 동일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이 흘러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나팔 소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를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작은 일과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되새길 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염려 또한 작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었고요. 이종미의 음성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오랫동안 고대하던 177장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님, 새벽부터 잡음들이 고요한 세상을 시기하나 봅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찬양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새벽에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화라님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죠. 꽃비님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요. 명희하나님 안녕하세요. 글 올려주셨고요. 반디김님께서도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방송에 가입하셨다고요. 방송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명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는 일일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라미님께서는 남편이 다친 기억도 없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많이 했지만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고 오셨다고요. 물리치료를 하고 오셨는데 물리치료만으로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만 하셨겠죠. 얼른 괜찮아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이미님, 이번 달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이 은혜 가운데 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삼바남자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글을 주셨는데요. 사진은 아마존 원주민 선교를 위해 가는 시간만 2박 3일 배에서 생활하는 현장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광활한 아마존 강의 모습. 바로 멀리 브라질에서 아마존 원주민 선교 중인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드릴게요. 조찬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유해피봄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군요. 새벽 예배와 새로운 직장일 시작.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잘 적응하길 간구합니다 하셨어요. 크룩스의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그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는 몇 번이나 이런 사람들을 각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다.

프레드릭 비크너의 통쾌한 희망사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빈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복을 기꺼이 나누셨습니다.

주의 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박순복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연성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김요한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늘시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만 바라볼지라, 기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작은 더위란 뜻의 오늘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예년 같다면 매미 소리로 한여름이 시끌시끌해야 할 텐데 올여름은 좀 다르네요. 매미 대신 빗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몇 해를 기다린 매미가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한 채 젖은 흙 속에서 좀 더 때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매미의 기다림이 길어진다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매미는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소리내지 못하는 계절을 지나야 할 때가 있지만 언젠간 온 힘을 다해 울어야 할 순간이 온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작하죠.

0: 쏭 실전으로 쏴쏴쏴 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1: 부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배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상암동 천둥 번개 치며 비가 내립니다. 미소님, 여행지기님은 인천. 새벽 예배 드리고 방금 인천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 탔는데요. 비가 많이 옵니다. 김진아 님도 인천 계시네요. 억수로 비가 내린다고. 배고픈 고질라님, 이 새벽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립니다. 빅마블님 계시는 곳도 물폭탄 떨어지고 있대요. 예, 비가 정말 많이 쏟아 부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국지성 폭우, 물폭탄, 억수로 내린다. 예, 제가 있는 곳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침인데 창밖이 어두워서 건너편 건물의 불빛만 조금 희미하게 보이고요. 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런 비는 한 10분만 기다렸다 나가도 좀 잠잠해지긴 하는데 아침에는 우리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요란하고 짓궂게 시작하는 날,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무조건 안전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7월 7일 화요일 아침.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음.

보혈 찬송들 들으니까 공기 중에 습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속에 눅눅한 부분이 좀 시원하게 마르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이었습니다. 별빛나라님, 포항에 계시네요. 서울 쪽은 비가 엄청 많이 오나 봐요. 포항은 비 오지 않고요. 높은 하늘에

검은 구름과 흰 구름이 무겁게 뒤섞여 있습니다. 인디안의 초승 딸님, 속초 비 많이 오나요? 아빠가 오늘 계획했던 속초 여행 가시는데 아버지 안전이 걱정된다고. 예, 여기 속초 계시는 분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늘소녀님은 3일째 속초 여행하고 있는데 비는 안 오고요. 사진담으로 영랑호 왔는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침마다 잘 듣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예, 그쪽에 휴가가 있는 제 지인도 있는데 다행히 강원도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오나 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중국어로 들어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녀와 빗소리를 듣다 깜빡 잠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토닥토닥 시계 소리는 잠을 방해하지만 토닥토닥 빗소리는 잠이 오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남성들은 파도 소리에 그리고 여성들은 빗소리에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자연의 소리에는 여러 파장음이 있습니다. 여러 파장의 빛이 모이면 백색광이라고 하듯이 여러 주파수의 소리가 모인 것을 백색 소음이라고 부르죠. 인공적 소음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 강하게 나서 불쾌감을 주지만 피조세계의 소리는 여러 음이 어우러져 있어 사람의 뇌가 알파파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알파파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곳,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바로 영적 알파파가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해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장맛비 소리.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안녕하세요. 막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CBS를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묵상 시간이네요. 비가 많이 오지만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봅니다. 족두리꽃이라는 아이디로 오셨어요. 반갑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예, 우리 CBS 레인보우가 설치만 해도 들을 순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족두리님, 족두리꽃님 사연을 보니까 이제 이른 시간엔 처음 들어보신다는 걸 보니 이제 다른 시간대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입하고 처음 참여하신 게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어휴, 더 기분이 좋은데요. 맛있는 빙수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향기님, 비가 오네요. 저는 어깨 수술하고 퇴원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많이 아프네요. 예, 주향기님도 퇴원하고 드시라고 제가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 이게 궁금해요. 어떤 의학적 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왜 우리 어르신들 비가 오려 그러나 온몸이 쑤시네 이렇게 미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비가 오는 날 이제 아픈 부분 있는 분들은 진짜 더 아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도담맘님, 비가 많이 오면 남편도 그렇고 나의 동생들도 일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는 매일 기도하세요. 자식들 일하는데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예, 저도 아까 저희 엄마가 메시지 하셨더라고요. 출근은 잘했니? 비는 안 왔니? 이렇게요. 장마철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죠. 전 이미 출근 잘했고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출근과 이동길을 걱정하면서 일부 닿는 곡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친구란 그런 거야.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준비할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에어컨만큼이나 제습기가 열리라는 계절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름철 가장 큰 불편함으로 습한 날씨로 인한 불쾌감이 꼽히기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마철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빨래는 안 마르고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도 금세 부스스해지고 아침부터 이미 장마와 한판 씨름 시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장마는 분명 불편한 계절이지만 날씨가 우리의 기분까지 정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죠. 오늘은 눅눅한 기분 말끔히 털어낼 음악과 함께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한 하루를 만들어 보아요.

0: 캐스케이드 리듬 오브 더 레인. 7월 7일 화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음악에도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나는데요. 실제로도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면 오늘은 평소보다 한 5분 정도만 일찍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교통도 그렇고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해바라기님 정말 뽀송뽀송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오프닝 듣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하늘은 지금 잔뜩 흐려있지만 하늘의 표정과 마음의 표정이 꼭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마음까지 뽀송하게 만들어줄 음악들 가득 준비하고 아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센스 있는 귀 제습기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를 찾...
1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주인님이 귀가 보송보송해지셨대요. 0707번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엘버트 해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엘튼 존의 6월 송 4483님 신청곡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중부지방에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리나님, 비요? 이제 당연하죠 뭐. 장마요? 괜찮아요. 그대와 여는 아침이 있잖아요. 주디가 늘 응원해 주잖아요. 방금 제 마음도 보송보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4850님, 주디 어머니께서 수술하시고 일주일 만에 드디어 퇴원하십니다. 날씨는 이래도 제 기분은 너무 보송하고 좋아요. 아, 그쵸. 날씨는 이래도 어머님 퇴원에 살짝 들떠 계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또 돌봐드리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퇴원짐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짐이 훨씬 많은데 궂은 날씨에 또 퇴원 수속하고 어머님 모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실 485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 때문에 저는 좀 운전할 때 불편했거든요.
1: 네네.
0: 이수경 리포터 아침 출근 괜찮았나요?
1: 네, 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는데요. 현재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로 인해서 출근길은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장마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강한 비가 온 건 서울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쪽 지역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일부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더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성격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내륙지방은 다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절기상 소서인 오늘은 어제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전주 33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도, 광주 대구 26도, 부산은 2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음악과 빗소리 들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하얀바람님, 저니의 오픈암스 1182님,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8887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9397님, 주디 애칭을요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두 가지 떠올랐습니다. 1번 주댕이요. 의미가 되게 좋아요. 의리 있고 충직한 댕댕이처럼 그 여화와 끝까지 가자는 의미와 주둥이로 수다 떨자는 의미에서 주디 플러스 댕이 주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얼리, 보석 같은 애청자라는 의미의 주얼리. 아, 이것도 좋네요. 벌써부터 너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센스 있게 애칭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청취자 애칭 공모 프로젝트 애칭이 필요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디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저도 특별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만의 정이 느껴지고 부르기 쉽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애칭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말머리 애칭 달아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대아침 공식 인스타그램 CBS FM YOU, CBS FM YOU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응모 받아서 후보를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애칭 공모 이벤트 1등 당첨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의 센스 넘치는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29분입니다. 1231님, 입맛이 너무 없어서 침 맞고 한약 지어왔는데 오늘은 그대 아침 들으면서 밥 먹으니까 그래도 몇 숟갈 넘어갑니다. 비온이 출근하기 싫지만 어여먹고 씩씩하게 나가야겠죠? 오늘도 다들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1231님과 함께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Last Train to London 2414님 신청곡이에요.

조윤진님 비모닝에 신나요. 2754님도 좋아해 주셨네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Earth, Wind and Fire의 Let's Groove, 6120님 신청곡으로 들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해요. 음악으로 기분까지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코디송은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젠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눌러버린 나의 추억 버튼. 아,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대지 마라 마음아 하시는 분들, 코디송 듣는 동안만 감상해줬고 우리 다시 출근 모드로 돌아가 볼까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에 이어서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보게 만든 주디 감사합니다. 5897님. 3357님은 회사 주차장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노래 듣고 있어요. 비와 당신은 제 애창곡이랍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정말 좋죠. 해바라기님도 노래 너무 잘 어울리네요. 주디와 음악 코디, 비 오는 화요일, 비오일. 오늘 저의 코디송은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0901님. 럼블피쉬 비와 당신을 들으면 이 노래를 잘 부르던 대학 시절 첫사랑이 생각나요. 그녀가 유독 좋아하던 이현우의 비가 와요 신청합니다. 가슴이 애리네요. 우리 다시 출근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8215-2919-5239님도 이현우의 비가 와요 정해주셔서 이 곡으로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글렌 한사드, 마케타 잉글로바의 Falling Slowly 5395님과 함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5.18 조롱 응원을 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는 배재고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의 뜻을 전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강세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이 이끌고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도 참여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월드컵을 선언했던 호날두는 선발 출전했지만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 청년층 고혈압 환자가 8년 새 6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 가운데 혼자 사는 30대 남성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쿠키님, 언니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되어 이제는 늘 일상을 함께합니다. 신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셔서 보람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이었고요. 뉴스콕에 이어지는 퀴즈콕입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 질환으로 여겨졌던 질병인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청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보다 유병률이 높아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 특히 혼자 사는 30대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이 만성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진짜 쏭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입니다. 퀴즈콕에 이은 힌트 노래 들으셨어요. 에밀리맘님이 듣고 싶었던 곡인데 힌트곡으로 나와서 좋아해 주셨네요.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하이 고죠 고. 그리고 퀸의 언더 프레셔, 프레셔 혈압이죠. 블러드 프레셔. 그래서 두 곡을 이으면 고혈압. 오늘의 정답은 고혈압이었습니다. 청년층, 특히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과음 등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고혈압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탈수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며 관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7083님, 우리 아들도 독립했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런, 얼마나 속상하세요.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독립시키셨을 텐데 고혈압이라니. 아, 근데 처음 독립하면 그쵸, 음식이 제일 문제예요. 아마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을 텐데 얼른 관리하고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2845님,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도 많다 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모두 운동합시다. 저는 지금도 수영하고 오는 중입니다. 1788님, 고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3대 만성질환에 대해서 매일 잔소리하고 건강한 식단을 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식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788님, 영양교사님의 역할이 정말 크십니다. 9913님, 꾸준히 혈압약 복용하다가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안 먹은 지 10년 됐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니까 혈압약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운동이 정답입니다. 3594님, 오늘 비가 와서 좀 일찍 서둘렀더니 다행히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여유 있게 주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이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0253님, 인천에 비가 많이 옵니다. 늘 귀로만 듣다가 신청합니다. 페이퍼 레이스 러브송.

스모키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4061님 신청곡이었고요. 6396님께서 남편 이정한 씨 애창곡이라고 하셨네요. 그 전에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트 온 미, 코스모스님 신청곡, 게리 앤 런의 I O U는 049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로또마마님, 사춘기를 세게 겪고 공부하는 삼수생 작은 딸의 등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올해는 잘 되길 바라면서 차 안에서 듣는데요. 듣는 음악들이 모두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원기 회복하고 출근합니다. 우리 로또마마님 마음처럼 하늘도 그 좋은 음악들과 함께 맑아지고 있어요. 2094님 인천 미추홀구도 이제 비가 그치고 갠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문득 창밖을 봤는데 와 일부 때 보던 하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름들 사이로 예쁜 하늘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날이 조금씩 개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취율 조사 기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처음 청취율 조사해서 저는 지금 약간 시험기간 같거든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전화 015 오는 전화 있으면 그동안은 그냥 지나치셨더라도 한 번씩 받아주시고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릴게요. 웃는 하마님께서 20년 동안 아이들과 하루를 준비하면서 항상 CBS 고정이었어요. 둘째가 3개월 인턴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희로애락을 같이 해준 CBS 감사드리고 저희 딸 정규직 전환도 축하해 주세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웃는 하마님과 둘째 따님과 함께 들을게요. 웃는 하마님 신청곡이에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한철 슈퍼스타 9476님 신청곡이었고요. 잠깐 깬 날씨와 음악으로 마음이 싱그러워졌어요. 고등학생 딸 오늘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데 개운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1698님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6261님 전화만 와봐라.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 내가 100번은 말한다. 장미리즈님 주디 시험 잘 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학교 시험은 제가 그래도 뭐 잘 본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청취율 시험은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세상 시험 같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어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8강 진출했거든요. 근데 선수단이 이 노래에 맞춰서 승리 세레머니를 펼쳤다고 합니다. 룰루랄라 정여사님께서 월드컵 경기장에 울려 퍼졌던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출근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 감동을 우리 함께 같이 느껴볼까요? 오아시스 원더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리얼그룹의 스몰톡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얼굴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닥이나 두 가닥 이상의 끈이나 줄을 이용해서 맺고 엮고 짜는 걸 매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듭을 장식과 실용을 더한 전통 매듭 공예로 발전시켰죠. 매화 매듭, 국화 매듭이란 게 있고요. 병아리 매듭은 순환을 잘 이긴다고 해서 은장도 손잡이, 전쟁에 쓰이는 큰 칼자루에 사용됐습니다. 잠자리 매듭은 저고리 옷깃이나 고름 위에 달았고, 매미 매듭은 엎드려 맴맴 우는 매미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비 매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 잘 조화되는 나비 매듭은 전통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익숙하죠. 옷의 허리끈을 여미거나 물건을 포장할 때, 신발끈을 묶을 때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매듭을 짓는데요. 대충 질끈 묶어도 괜찮지만 나비 모양으로 마무리하면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